0: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지 전투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나 또 이란에서 발호한 세력이 중동에 제국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고지의 하이웨이를 막을 수 있는 요지였으며 그곳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통상이라든가 또 군대를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은 아주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었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맞붙기 시작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가장 큰 세력의 충돌은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온산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핵심으로 다윗 궁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온산이 시온산이 된 이유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것이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시온산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시온산이 그저 이름 없는 전략적인, 그저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죠? 모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정상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교회나 이슬람교회에서도 물론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회에서는 한두 가지 교훈에서 그치지만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함량이 높은 본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ghly important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처자와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혈족까지도 포기할 만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우리 성가대 이름이 모리아 성가대인데요. 그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나중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다음 달 월급도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다. 그것도 말 돼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한테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산 그 봉우리에 가서 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너무도 달라서 이방신들에게 줄곧 행해졌던 인신제사 같은 거는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주는 조언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주는 교훈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명령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사흘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옆에서 넉넉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견하고 장해 보이는 이 든든한 아들을 옆에 거느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사흘인데 이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사흘 동안 그 꿈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 갈등 안 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사흘을 걸쳐서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어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잃어야 돼. 내가 하나를 잃어버려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사흘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선택하기 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둘 다 선택하려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뭘 예비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선택지 하나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3의 길을 열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의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터를 미리 잡아놓으시고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점령하여 그 성전의 터를 확보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독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독대하는 독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얻은 왕들마다 제국들마다 그것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뱀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그 터를 점령하기만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군대를 다 점령해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친전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앞에서 순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때 나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진노하사 나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시고 나를 찾아와 즐거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친자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자식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허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진멸됩니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진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희생하고 너를 진멸하겠다는 그 원칙을 내가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법.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게. 그게 이삭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 세우십니다. 시험한 거 패스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비의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로 드려줘야 될 그 장작을 어깨에 지우고 산비탈을 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삭을 붙들어 매서 칼을 내려 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작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려. 그 자리가 성전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언덕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순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높이 천장까지 닿아 있던 장막이 카테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죽음의 증거인 보혈 피를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같은 구석을 제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이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야 돼.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증거를 거기에 부으셨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는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왕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시온산 정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1: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시오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지파를 평정하고 모든 외적을 쫓아내며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그 시온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자기의 궁전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성으로부터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30마일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의 들판에서 양 치고 소목이고 살고 있는 염소 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다윗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시민권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가 국경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요, 사람들 다 국경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요, 머릿수 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담당 관리들이 쫙 흩어지죠. 그럼 곳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장성들,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왜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누가 하래요? 이 땅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목적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셉니다.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숫자를 세는 순간 나는 다윗 왕국의 공식적인 백성이 됩니다. 공식적인 백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나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내 머리를 나라에서 카운트했다, 셌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Subject, loyal subject.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적에 아합 장군이 그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온역이 못된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반항했던 아합 장군이, 장군이 자기 베냐민 지파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장군이요. 마지막에 반기를 들어버려요. 이 인구조사. 그렇게 심각해요, 인구조사. 요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되면 미군은 아예 작정하고 명령 불복종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험한 소리 나오는데요. 명령 불복종했어요.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군을 시켜서 옆에서 왕이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왕이 하는 바람에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급성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이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급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잠복기가 몇 시간 만에 발병이 돼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으려면 뭐 에볼라 뭐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궁전을 지은 그 언덕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시내 산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에 가면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라. 그 자리가 이삭을 번제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와 비교돼서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진노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네가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돼. 다윗도요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모세도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네이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장성한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셀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반세겔의 성전 세를 받아라. 1인당 반세겔씩. 이것은 그들의 속전이니라. 속전. Redemption. 대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은 허용해 주시고 속전을 요구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은 진도하셨는가?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걸 알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 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 다윗에게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십시오. 다윗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너희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시온산이 이동식 성전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0: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 우리를 겁냅니다. 그렇게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의 세력을 이겨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속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힘에 우리가 감격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모은 지도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벌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맞아, 우리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럴 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목적을 이끌어 끌어나갈 때에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이요 그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건 어디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건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반가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가는 것을 길목을 막으라고, 이 세상에서 커지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서라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온산임을 믿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은 내세,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재 영생을 살아야 돼요.
0: 대구 은석교회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89번째 강해 믿음과 영생을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국교회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용어들, 그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만 좀 되어도 지금의 모습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꾸 계속해서 용어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서 습득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또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가 습득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해를 해버리죠. 그게 성경을 곡해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식들, 성경의 용어에 대한 우리 이해들 이런 것들이 좀 부서지지 아니하면은 사실 믿음의 어떤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복글이나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등장한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에 좀 집중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뭐 기독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그래 영생이나 뭐 구원이나 또 부활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생도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늘을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거의 가다 영생 그러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처럼 그 구원이랄지 영생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내세적인 것으로 미쳐버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 현재와는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현재에서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영생을 믿는 거,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 내가 부활할 걸 믿는 거,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합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활신앙은 이상이 없는 게 되고 또 나는 나중에 죽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또 영생에 대한 생각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간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내세적인 것으로 밀쳐두고 현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그런 일들로만 자꾸 취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현재와는 무관한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은 내세,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재 영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추상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얘기한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세상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어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망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맺으면 먹으면 저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먹었죠. 먹어서 이 세상이 사망 아래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사망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써 주어진 것이죠. 사망이. 이렇게 사망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겨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사망에서 건진 만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십시다. 그럼 영생을 받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믿음이 없어.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아담과 하와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다 알아듣고 받아들입니다. 맞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어? 그건 아닐 거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지킵시다 이런 말을 하냐고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다는 걸 그걸 안다고 하면서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면은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길도 없는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어떤 사명으로 주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건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뭔가 얻는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뒤에 말을 하냐고 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실천해가지고 얻는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두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말씀 지켜가지고 영생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입었고 영생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인사치레처럼 그냥 내뱉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지켜야 되지? 자꾸 다른 거예요. 말과 속마음이. 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세상은 사망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을 써도 죽음이라고 하는 끈을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죽음 속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죽음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자, 죽은 존재인 나에게, 자, 죽음 속에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 죽은 존재인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지면은, 아, 죽은 존재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그런 물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거 본질이니까. 그러면 그 죽은 존재인, 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존귀한 것은 나를 그 죽음에서 끄집어 내줄 뿐이죠. 건져내줄 뿐이에요. 내가 죽음 속에 있는데 죽음 속에 나에게 뭐 돈 받듯 던졌다 해가지고 그게 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죽음의 시각에서 안 보니까 난 지금 살아있잖아. 자꾸 자기를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에게 돈 보따리 던져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생명이야. 그것보다도 일단 내 문제 급한 건 돈이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현실로 다가와요. 지금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다음 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실의 문제다. 뭐 돈이 필요한데 애가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은 그건 결국 나를 죽음 안에서 안 보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단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는 나, 난 죽은 자, 이렇게 오면은 맞아, 예수 양이 지금 나에게 나를 살리는 그 문제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내일 또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지금 내 현실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다가와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수십 년 예수 이야기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수십 년 들어온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지금의 현실로 듣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얘기한 대로 그 죽음이란 것 속에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형편은 오늘 내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게 돈 덩어리가 떨어져도 갑부가 되어도 죽음은 변하지가 않죠. 날마다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죠. 여기 잠깐 내려오면 아까 한 10분 전인가 인터넷 끌려가는데 무슨 관광버스가 또 넘어져가지고 4명이 죽고 40명이 다치고 돼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간게 생각 딱 나가지고 딱 봤더니 뭐 관광버스가 앞에 와서 승용차 피하려다가 지그재그 넘어져 버리고 해서 죽고 있다던데 그게 다 현실이거든요. 사람 그걸 계획했겠습니까? 죽음이란 걸. 계획하지 않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본질의 죽음이 그렇게 사건으로 터져서 우리를 죽음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날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있다 내가 죽음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십 년을 들어도 오늘의 현실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얘기 들어오면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수 이야기 하니까 이 교인들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지금 현실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현실로 받으려시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기 존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 그게 막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면 정말 어떤 영생을 향한 소망, 갈망,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구절을 영생 암송하면서 야 영생 얻기 쉽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예수를 믿어? 영생 얻었네? 다 됐네? 이리 나간단 말입니다. 영생을 확보해서 남은 것은 이생의 문제도 돼 이제. 영생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일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소위 그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영생과 함께 이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근데 영생과 함께 육신의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생과 육신이 잘 되는 걸 동일한 가치에 두고 있다는 그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생과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동일한 가치를 둬버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생이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다가온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육신이 잘 되면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 영생 얻었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육신의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영생을 얻은 것으로 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얻었어. 그게 바로 죽음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속에 바라보니까 영생이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육신이 잘 된다.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한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에서 단절된 겁니다.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생명에서 단절된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그것으로 인생을 종친 겁니다. 그럼 끝난 거고 막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단절된 인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걸 영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 이게 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나에게 정말 중대한 그런 문제이구나. 그 생각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협박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 협박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봤나? 가봤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 대체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죽음의 상태, 그 비참함, 그 고통, 영원한 이것을 목사가 말로 해야 된다는 거. 좀 다 있으니까 좀 뭐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꼬라지인가 그걸 보시면은 그 어떤 그 지옥이라는 거 그걸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을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 밖에 떨어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갈 때에는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우리를 철저히 죽이십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철저히 죽이신다는 건 아직 덜 죽은 것을 완전히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저히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이죠.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신자가 죽음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아,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자연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 그게 말씀의 일하심이고 바로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게 신자라겠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은혜 앞에 엎드린 신자가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면 무엇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 때문이죠. 함께해서 뭘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함께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습니까? 은혜를 얘기하자 그겁니다. 뭐 딴 건 뭐 있습니까? 은혜 앞에 엎드린 신자가 모였어요. 무슨 뭘 할까? 아, 은혜 얘기하지. 뭐 끝났잖아요. 은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결국 그 상태,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 상태가. 모이면 할 말이 은혜밖에 없더라.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그렇네. 이게 사랑이네.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아니면은 은혜를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을 가지고 또 봉사 헌신 이런 쪽으로 자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뭘, 가령 뭘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 삼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 한다는 것은 얘기한 모여가지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은혜가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쉬운 일로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마치 뭐 껌딱지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 얻었네. 기다리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늘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됨이란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내 힘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아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운명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 운명이에요. 이런 자기 인식,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그런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렇다면 믿게 한 모든 것이 은으로 다가오죠. 믿게 한 모든 것이. 그게 다 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뭘 얘기하겠냐는 것입니다. 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어지더라.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아이고 뭐 하나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다 하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것은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절대 은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이걸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꿀먹은 법물입니다. 믿죠? 예, 제가 사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그렇게 마지못해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야 정말 내가 말씀 이끌려가고 있구나 또는 그것을 확인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해 내가 부정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와 이끄시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로 인해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게 집어넣어 주어진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증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 자, 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한다. 이걸 말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름이 나오죠. 진리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또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자리하고 다스리고 역사한다.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신자들이 진리가 내 안에서 다스린다. 말씀을 이끌어간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말들을 실감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가 내게 왔다 하면 내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응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뜨거움의 체험이죠. 늘 그런 쪽으로 어떤 체험을 몰아갑니다.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그러면 내 속에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 반응은 뜨거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리의 간섭 역사 이런 게 내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살아 계신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나를 다시 간섭한다. 그럴 때에 그걸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 감정 이걸 확인할 마시고 내게 뭐가 나타나는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나니까 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그게 말씀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인정이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말씀이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런 자기 인정이 우리의 본래 사고방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사람들 자기 중심이고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믿음 없어 그러면은 다 아니 왜 내가 믿음이 없냐? 반발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 맞아 나 믿음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부인하게 하고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면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없는 그게 난데 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건 늘 현재의 문제입니다.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간 그게 영생을 사는 거죠.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 내가 했다고도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은혜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설명 안 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다 추상이 되고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은혜라 하고 사랑받았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잘 되는 게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내게 없는 게 있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로 주어진다. 그게 그거예요. 하늘로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던 것이 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것 뜻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그걸 믿으면 여겨보세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 아는다. 모든 게 은혜와 사랑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신자가 교회로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구 믿음이 좋고 누구 믿음이 안 좋고 그런 비교 안 나오죠. 나와질 수가 없죠. 교회 피해가 자꾸 그거예요. 믿음을 자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적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우울한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믿음이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교회 폐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사람 행동이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버스 타고 거의 잠만 잤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 일이 없어 잠잔 것도 아니고 뭘 하건 안 하건 갈 건데 까지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잤냐는 것도 아니에요. 왜? 피곤해서 잠이 와가지고 잔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분은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옆사람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은 달라요. 행동은 다른데 동일한 것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는 거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주어진 일에 그냥 역할 충실하면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 그게 없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비교 안 하고 저울질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관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후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영생을 산다면 지금 닥친 일이 인생의 전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영생을 산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있을 그냥 세상에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죠.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이 되고 신속히 지나갈 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 세상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해서 마치 나만 불행 같은 그런 생각은 또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산다면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될 것도 없고 잘 보여야 될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나타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나라를 보면서 천국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교회 함께 모여서 확인하면서 그게 교회됨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뭐 부흥돼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걸 잔뜩 해가지고 교인을 붙들어야 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모여서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함께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걸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해서 아 천국 이런 거구나. 정말 기쁘고 날뛰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렇게. 그게 신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을 너무 포장해가지고 먼 나중 일로 던져놓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9번째 시간.

0: 숭실대학의 성경사경회 개최 소식은 일본으로서는 악재였다. 초기 일본의 조선 강점부터 교회와 미션스쿨은 일본의 대항 세력이었는데 특히 숭실과 같은 미션스쿨은 민족사학으로 자리잡아 일제와의 끝없는 투쟁을 하게 된다.
1: 숭실은 배고인 사건과 신민회 그리고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2월 개강에 맞춘 성경사경회에서 영적 각성이 있어서였습니다. 당시 숭실대학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던 감리교의 노블 선교사는 부흥운동에 학생들이 거의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와 참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이 학교의 새로운 영적운동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했죠. 이처럼 숭실대학의 부흥운동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사경회가 열린다고 하니 좌불안석이 되었죠.

0: 무슨 대책이 없나? 대책이?
1: 그게 말입니다. 경찰 병력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고.
0: 힘으로만 할 생각을 말고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에?
1: 아니 그렇게 제 머리가 돌아갔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경성에 가서 있죠.
0: 배위량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는가?
1: 제가 말입니까? 아, 전 싫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다리가 풀리고. 아, 싫습니다.
0: 누가 너보고 만나라고 했나? 내가 만나보겠다 이거다.
1: 아이 그럼 좋은 생각이 있죠.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배일왕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역시 사무라이십니다.
0: 배일왕 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라.
1: 학교장이니까 학교에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런가? 그럼 그리로 내가 가야겠구만 그래.
2: 아니,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저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0: 배유령 박사님, 미국 사람으로서 조선같이 미개한 곳으로 와서 선교를 하는 모습에 항상 존경을 금치 못했습니다.
2: 무슨 소리를? 저는 당신들이 존경스럽던데요. 그간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 텐데 잘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례를 보면 총과 칼을 앞세워 무단으로 통제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러지 않으셔서 말입니다.
0: 예? 제가 여기에 배의량 선교사, 아니 저 박사님을 찾아온 것은 학교에 사는 행사에
2: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0: 아니 그걸...
2: 나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 당신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0: 교회라는 것 때문에 기회를 안 주시더군요. 미국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를 어쩌죠? 난 미국인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당신들이 미국인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제가 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0: 아닙니다. 박사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2: 문제가 안 된다면 대안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0: 그것은...
2: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은 그리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0: 베어드 박사!
2: 예, 학교는 대학입니다.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순리죠. 만약에 학교 일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제가 당당히 경성에 있는 통감부 진의관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항의를 할 겁니다.
0: 뭐라고요?
2: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안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0: 그 외놈들이 백일양 목사님을 찾아갈 소리 도와줄 것이 없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1: 숭씨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0: 예. 외놈들이 무인가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숭실에 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1: 그 길에서 배위량 목사님은 뭘 하셨답니까?
0: 이런 이야기 싫다고 했거디요.
1: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시오.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0: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디요. 내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대체 뭐 때문일까? 대체...

0: 교회가 뭐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기걸 말이라고 하네. 아, 놈들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니브라우, 놈들은 우리 교회를 둘로 쪼개놓을 그럴 놈들이야. 알겠네?
2: 엄마, 그건 그렇지만도 뭐가 있어, 얘. 그러니까 내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생각으로는 얘, 함정이 있는 게라, 얘, 함정이.
0: 뭐이가 우드래? 함정?
2: 안 그러십니까? 함정을 파가 그리로 우릴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라, 예.
3: 함정. 그랬다. 그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10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인터넷을 도피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망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신처이자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을 망각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비비에는 이런 망각의 바다에서 표류하시는 분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옷을 벗은 여자가 있다든지 도둑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라는 싸움의 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집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라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해와 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다섯 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2: 제17장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어느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신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환이 차서 네가 열도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4: 제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염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2: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하눈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조상하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허기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눈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 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섭리하더니 저희가 와서 미드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돌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도끼를 싫어하니라.
4: 제20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상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의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나폴레옹을 타는 말이 도망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 병사가 도망간 말을 잡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애지중지하던 말을 찾게 되자 너무 감격해서 응겹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병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른 경례를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고는 즉시 사병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장교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는 더 잘하길 바란다 라며 대위 계급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2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눴던 그 내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누었어요. 23장도 그랬었고 이제 24장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그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레 축복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오늘 24장입니다.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앞장과 이어지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위에 임하는데 그의 예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뚫으리로다. 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노뱀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죄들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반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발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들을 축복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대적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멘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며 송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람의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로 14절까지를 볼까요? 발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뭐 물론 발락이 화가 뭐 머리끝까지 나게 났었겠죠. 그랬더라도 발람은 주님의 명령을 저버린 다른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 말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돋보이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은 마치 성탄절에 듣는 캐롤과도 같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 비유를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근거예요. 이게 한 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날 것이란 이야기를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사들이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의 별들을 살폈을까요? 발람이 한 이 예언은 약 150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살던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10중 8구 당대 동방에서 제일 유명했던 예언자인 발람의 이런 예언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박사들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특이한 비유를 발견했을 때 발람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마태복음 2장 2절이거든요. 그 이 구절과 역시 동방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 시기를 조화시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일체의 예언들이 적힌 구약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나와 시몬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3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 300명도 넘는 숫자로 추정되는 박사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헤로당을 위시하여 온 성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한 사건은 성탄절 1화에 꼭 등장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형편없는 발람 같은 사람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흠이 있는 일이에요? 이거 여간 흠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관련된 예언들도 하게 되는데 20장, 24장, 20절로 24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발락의 그 바램은 지금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발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발락은 발람의 예언이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지요. 우리 찬송 함께하고 이 발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지금 발람의 그 예언이 뭐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발락은 발람의 그 예언이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 다음 25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에 대한 표현이 매우 이채롭죠? 그는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아시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발람이 미디안의 왕들과 함께 전투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발람은 유다처럼

네, 바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 사람이 가르친 그 저주받아 마땅한 훈계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수 있는지 그 흉계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도 이와 똑같은 흉계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봤어? 한번 해보라고. 자,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죠. 발락은 이 백성들과 싸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발람은 그에게 이스라엘과 유화책을 써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속으로부터 붕괴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5장인데요.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만 발락에게 행동 지침을 말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잠입해 들어가서 그들과 손을 잡고 혼례를 맺으며 우상 숭배를 소개하여 결국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또 계책이죠. 이게 아주 그 나쁜 계책인 거죠. 속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자고 호탕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석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근본주의자니 뭐 자유주의자니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자유주의자가 말해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와 동석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야말로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저쪽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의견을 함께 하자고 그러지, 예? 그러면서 뭐 자기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뭐 어떻다, 뭐 자기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스스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말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쪽에 와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 쪽으로 와서 뭔가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불신자들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꽤나 어리석어 보이는 모양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소개한다면 제가 하는 방송이 시쳇말로 뜰 것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말할 줄 모르는 저를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요. 이 매기 성경강의는 성경만을 말하고 성경을 그대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옛사람 발람은 발락이 종교적인 방법을 쓰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먹혀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면 그들을 돌이켜 이 바알 숭배하는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 이것은 식은죽 먹기와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5장 4절 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

라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엄청난 수술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이스라엘이 걸린 비용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어 지옥에 이 보내버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 어린 행동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발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저주 쪽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똑같은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름대로 저는 확신하기로는 원수는 절대로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해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버가모 교회 하신 그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버가모는 세상과 교회를 연합시켰거든요. 세상이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사단이 버가모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박해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발람의 교훈 때문에 교회가 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교훈은 인생살이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직의 언약이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며 일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에게로 넘어가요. 제사장직이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10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부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적으로 침입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민수기 2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9절에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도 나옵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진학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하여간 여러 종류의 염려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전혀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눈꽃만큼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곧 염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놓고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내 삶 가운데서 가능한가 제 스스로를 놓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고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둘 다 생각이에요, 결국. 기도도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먼저 생각이 먼저 되는 거거든요. 기도와 염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염려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생각은 하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게 됩니다. 어떤 꼭 기도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정말 참 큰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나도 모르게 청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의 차이는 별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세상적인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너 혼자 고민하지 말라, 너 혼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키가 조금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서 키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어나지가 않죠.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걸 키로 번역을 안 해놨고 수명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꼭 키를 염두에 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차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세월의 길이, 즉 수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키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종류의 염려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염려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8, 90%가 염려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시간만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8, 9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괜히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건데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만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참 걱정도 팔자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게 8, 90%에 해당된다. 그렇고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한 1, 20%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거는 또 염려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만약에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들은 염려 많이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염려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질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병들 중에 상당수는 스트레스성 질병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곧 염려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병도 생기고 뭐 또 어떤 신경쇠약도 걸리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암도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차피도 염려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조금 되긴 돼요. 그죠? 염려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용으로 팔리던 새였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번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백합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백합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누가 참 입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합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들어갈 그 들풀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고 하나님을 부신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보시면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에 구한다 하는 이 말은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건가?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구한다가 아니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서의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구한다 하는 말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먹을 것만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22절, 2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한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딱 제 논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몸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목숨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여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ITL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솜씨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가 예민한 악기인 바이올린의 비결을 터득하려면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바이올린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 완숙한 소리를 내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성령님께 예민하게 만들며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아버지도 버리고 장모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세 때문에 따라갔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결국 자기를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라갑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그 이야기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연하심으로 참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복을 받은 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았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죽으면 메시아 일이 실패로 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를 할 때에 옛날에 어느 그 총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 사람이 충분히 이제 야당이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선거 며칠 앞두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신익희입니까? 예, 그 사람, 예, 신익희 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여론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며칠 나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만약 신익희 씨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총선 전에 죽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이거는 당신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다니요? 죽지 마시라고 막 말릴 거 아니에요. 의사도 또 막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 3일에 살아난다. 이 3일에 살아난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아 일이 실패가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에 원고도에 없었던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여대 그 단과대 설립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잠시 말하면서 우리는 다 참 이기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학장이 취소를 했죠. 취소했단 말이죠. 창원대도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단과대 설립하는데 창원대 학생들은 아무도 데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화여대생들은 데모를 했을까요? 네임 밸류가 있는 거죠.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여 이화여대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따님이 이화여대 나와서 지금 가이스트 대학원 나오고 LG 연구원에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후에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 오면 누구 편 들어줄 거예요? 하니까 그 자매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편 들어준대요. 물론 저도 사실은 학생편 들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편 들어요. 학교편 안 들어요.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학생편도 안 들고 학교편도 안 들고 예수님은 아버지 편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사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파,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를 인정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악하다. 우리 파가 제일이다. 우리 파,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가 제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에세네파는 에세네파가 제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젤롯당, 열심당. 열심당은 자카리,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혁명하자. 예수님께서 그 파들 중에 어느 한 파를 지지해버렸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려고 옹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에 영광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 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철학자 얘기를 잠시 할게요. 이러면 데카르트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고 프랑스 철학자인데 수학자, 철학자고 뭐 이런 과학자죠. 옛날에는요 철학자가 하나만 공부 안 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돼서 하나를 공부하죠. 옛날에는요 통섭,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야 돼요. 신학, 철학, 수학, 과학 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철학자들은.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뭔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진리의 척도가 뭘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자명하게 증명돼야 그게 의심이 없을 정도가 돼. 이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철학적 논리, 그 공리 그런 것도 다 의심을 해봐요. 과학자들이 이론들을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신학도 의심을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진짜 의심을 해보는 거. 모든 것을 다 의심해 봅니다. 이게 방법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심해 보자.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해 보자. 그렇게 의심했는데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가 아니겠느냐. 참 머리 좋죠.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다는 거야. 다들 의심만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나갔는데 최종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코지토 숨 에르고 숨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영육이원론이 되어 생각이 존재보다 더 크게 벗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내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의 척도는 뭐다? 나다. 이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하면요, 중세 사회는 중세는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 이전을 고대라 그러고요. 이건 서양 역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은 서로마 제국 멸망부터 15세기까지 천년을 중세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중세는 이 중세는 무엇이 권력으로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종교 권력이에요. 가톨릭이라는 종교 권력이 중세를 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가 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너 죽을래? 아닙니다. 지구는 안 돕니다.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러고 나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중세는 교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도 중세 15세기, 14세기, 15세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모든 의심할 것을 의심하는 이것이 과학이 발달을 가져와요. 그러나 그때와 맞물려서 르네상스, 문예부흥. 우리 세계사 다닐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시죠. 그죠?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는 말인데, 문예부흥이라는 말은 옛날 고대 로마 그리스 그 인문 사회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가 신화를 얘기해도 그 신화는 인간의 확대지 신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확대예요. 이 포에르 마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투사다. 인간의 약함을 더 전능한 극한으로 밀어붙인 것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은 다 인간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신이 막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막 이러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게 인간의 확장이거든요. 그러한 그리스 신화가 발달해서 그게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도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도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해보자. 이 종교가 진짜인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의심한 거예요.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의심한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였어요. 근데 4세기부터 로마 권력하에 들어가면서 온갖 이단 교리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단에 온갖 신비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잡동사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영향도 있죠. 르네상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해보니까 이건 틀렸다 해서 종교를 했는데 오늘 종교개혁에서 한 500년 지났거든요. 종교개혁에서 한 500년 지났는데 500년 좀 지나니까 이 종교개혁 이 자체도 뭐가 되어버려서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진리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회사가 진리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진리예요? 복지부동! 약간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복지부동 했잖아요. 아, 오래 갔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진리로 생각해요.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들이 역사도 바꾸어 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개혁, 우리는 개혁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혁주의가 대세가 이루어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뭐가 되죠? 권력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막 철학 얘기 이런 것 좀 뭐 유식한 척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부인이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 이후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이지 창조해낸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에는 내가 뭐다? 주체다. 내가 진리다. 이건 어느 누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과 따먹고 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모두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사님 저는요 그 아람 태어날 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런 분이 꼭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분은. 그 사람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저는 57년 전에 56년 전에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성경적 용어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누구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 그러니까 아담 선악과 따먹을 때요. 성은 씨도 함께 선악과 따먹으세요. 아담 따먹을 때 내가 그 아담을 쭉 늘어나오니까요. 성은 씨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아담의 선악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다 누구란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이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를 왜 왔어요, 여러분들? 날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 위해 왔습니까? 아니, 교회 왜 왔어요, 이 더운 날? 왜 교회 왔습니까, 이 더운 날? 계곡이 안 가고 시원한 데가 왜 왔습니까? 누구에 누구 좋으라고 왔어요? 날 좋으라고 왔어요? 예수님 좋으라고 왔어요? 날 좋으라고 온 거 아닙니까? 날 위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요. 세상에 대단한 용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장모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세 때문에 따라갔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결국 자기를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라갑니까? 누가 높으냐? 그 이야기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는 천국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면 그런 천국은 없으면 좋겠죠. 내가 지옥 간다면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몽땅 다 지옥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중심성,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중세 시대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근대가 넘어오면서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완전 모든 근이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현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학생 담배 딱 피고 가는데 어른이 가서 야 인마 담배 어디서 핀다고 하면요. 네가 담배 사주나 이런다니까요. 아이 겁이 나서 중학교 2학년 손댈 수가 없어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더 낮아졌어요. 사실은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말을 못 붙여요. 겁이 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왜? 이건요. 이 문화 자체가 아예 노원적이에요. 옛날에는 집성촌, 말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전부 다 집안 어른들이잖아요. 삐딱하면 온 집안 사람이 다 머락해요. 전국 자식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그러면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해요. 일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도시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 되는 이웃과 다 단절해요. 여러분, 앞집 아파트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가족 관계 아세요? 2층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아래층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인사하고 지냅니까? 세상에 뭐 하나 갖다 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뭘 하나 갖다 주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애가 어떻게 형편없이 살아도 지적하는 어른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누구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다시 보십시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걸 또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걸 대부분 금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금욕적으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교회 갖다 바치기.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만 교회고 남편이 교회를 안 오면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라고 남편 보고 이게 내 십자가로. 세상에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한 네가 죽으라는 그게 자기 십자가죠. 이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아내가 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저 마누라 저건 내 십자가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그 아내 앞에서 진짜 죽으라 이 얘기예요. 아, 이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나? 내 때문에 예수를 안 믿구나. 더 팍 죽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뭐까지 해라? 지금 아내 기분 좋은 아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뭐까지 해라? 죽어라. 진짜 죽어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할 때에 한 사람 예수를 믿어요. 그죠?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욕적으로 먹을까 먹고 입을까 이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그죠? 하나님께 복 줄 거다. 이건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집안, 자기 전 존재 자체를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가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따라가는 그것을 해요?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거 죽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또는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종파가 많잖아요. 왜 종파가 생기는 거죠? 왜 교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못 죽겠다 이 말이에요. 니만 똑똑하나 나도 똑똑하다. 그러면 교단 나누자. 교단 나눠가 니만 총회장 해먹나 나도 총회장 해먹겠다. 총회장 해먹는 거잖아요. 너만 맨날 노회장 나가나 나도 노회장 되겠지 하고 노회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안에 진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도 누구 중심의 진리예요? 자기 중심의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날 금식을 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되는지. 금식하고 나면 배가 더 고픈데 어쩝니까? 안 돼요. 이건 인간은 자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내도록 찾아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정말 뭐 가족도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중에 예수님 임금되면 자기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뭘 구합니까? 이 김영란법에 걸린 거예요. 이게 청탁을 하러 왔거든요. 예수님께 대단한 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진감래를 생각한 거예요. 고진감래. 적어도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고진, 이 괴로움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그 좋은 열매, 고진감래 그걸 생각하고 예, 마시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증언한 사람이 앉을 거야. 그럼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왜 따라가요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못 앉는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 절하는 게 뭘 구하고자 오는지 너는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애의 삼촌이 도시에서 왔어요. 도시에 왔는데 와서 그 삼촌이 그 자기 그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친구니까 제 그 친구 이름도 지금 이름 기억나요. 있는데 그 삼촌이 와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 담배 한 보루 아세요? 한보루 아는 사람 담배 피본 사람입니다. 한보루를 이렇게 그 당시 최고 아마 다 고급 담배였어요. 한보루 딱 사주고 갔거든요. 세상에 그 다음 월말 돼서 우등상을 가서 우등상 받더라고. 공부를 중간 정도밖에 못해놨는데 우등상을 받더라니까. 저는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내가 늘 1등 했거든요. 근데 걔가 2등, 3등 이렇게 우등상 주잖아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걔는. 저는 1등 늘 받았고요. 안 믿는 눈치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죠. 왜? 저는 라이벌 의식을 느꼈잖아요. 제가 왜 우등상을 받지? 이러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안 찾아오노?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씩씩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부터 무슨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이거 뭐 몇 주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반복하시죠.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또 반복을 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주세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섬김을 섬겨주셔야, 그게 대속물이에요. 섬겨주셔야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돼요? 근세를 가져서 갑질하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근세를 가지고 섬기려고. 나중에 이 근세의 얘기는 나와요. 예수님께 근세를 받아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다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곳이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 근사가 되면 어깨에 힘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잘못 따라간 거예요. 희한한 한국은 유교 문화가 풍토가 있어가지고 그저 나이 많으면 어깨 힘주려고 하고 어른대는 대접 안 해요.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나이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섬기는가? 그게 장로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제자들은요, 그렇게 섬기려고 따라가는 제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왜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 될 정도로 내가 무능한 자이고 죄인임을 알면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서 따라가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뭐 일하려고 한 그것이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왜 예수를 믿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생물학적 목숨이냐 영원한 목숨이냐 그거 구별 안 해도 돼요. 구별하지 말고 그냥 생물학적 목숨이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든 내 목숨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그냥 합하세요. 합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예수를 믿어요? 내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를 믿어요? 살리려고 믿죠. 살리려고 믿잖아요. 교회 왜 와요? 혹시나 지옥은 잘 안 믿어지지만 혹시나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럼 보험을 왜 들어요? 혹시나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평생 암은 하면 안 걸리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암은 돈 많이 보상받는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평생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암 걸리면요, 뭐 입원비 나오죠, 뭐 보험 나오죠, 뭐 보상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데는 병 들어서 병원 가니까 돈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안 걸리보다 병 걸리가 병원 가서 수입 많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떤 사람 만나니까. 이병태 씨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쳤으니까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다 보상해 주겠대요. 병원비 완벽하게. 그 다음에 보상도 해 주겠다는 거죠. 회사에서 뭐 일하다 다쳤으니까 산재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보험 들어가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술 한 번 하는데 이 팔 수술인데요. 한 번에 이 그 200만 원 나오는 건데 이게 병원에서 뭐 감염이 돼가지고 그 뼈에 염증이 생겨서 5번 수술 재수술했거든요. 1,000만 원 나왔어요. 팔 이만 찢어가 왔더라고.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입원비 나오잖아요. 입원비까지. 안 다쳤으면 억울할 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에 내 목숨을 구하려고 따라가지 이러려고 따라간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날 위해 따라간 이게 저주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컷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이미 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 쫓아내버릴까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치고 주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나됨을 나의 가치를 높이자. 이게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내 상 더 넓게 크게 많이 받으려고 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주를 따라간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 나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슬픔에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게 자기를 살리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자기 목숨 얻기 위해서 온 천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온 천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아까 시니키시 얘기했잖아요. 정말 대통령 되기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헌신 충성 봉사를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다 얻었다 합시다. 그런데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물어봤으니까 어디 산다고 답을 하셔야겠죠? 답하세요, 답.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읽고 있노라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으로 시작해서 합창 교향곡으로 끝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 베토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예, 굉장히 웅장한 시예요. 차로 따지면 그랜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랜저도 안 타봐서 모르시는 거군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는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예, 시의 그랜저와 같은 장엄한 웅장한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배경은 모세가 120의 사행을 거의 다 산 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의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입니다. 여기 거처는 dwelling place, 집입니다. 예. 주님, Lord,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The Lord is our home. 주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집 주소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이 제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주님은 장소입니다. 주님은 공간이십니다. 우리가 머무를 그러한 곳입니다. 나는 너희가 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심, 보호를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홈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 안에서 살으라고 하면서 집 대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몰기지 페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몰기지 페이하기 위해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이다 그러면서 monthly pay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예. 하나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냥 짧은 기간 머무는 에어비앤비가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홈리스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홈리스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홈리스였죠. 광야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는 홈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집에 사십니까? 모세는 집과 관련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생후 3개월 후부터 홈리스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후 석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는 곳이 마구 흔들리게 되었죠. 내가 사는 이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는 갈대상자 안에서, 물론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몰랐겠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집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흔들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갈대상자 안에서 그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리고 40살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이 그의 집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습니다. 예, 그 처가살이 하는 게 집이었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집이 없이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인생 통틀어서 모세는요, 홈리스였습니다. 사실. 그런 모세가 이 1절에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인생 전체의 회한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홈리스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가 거할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 인간의 운명, 티끌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자기가 120년의 생을 다 살고 났는데 그냥 한순간,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은 밤의 한 경점, 그냥 어느 한 딱 점 찍은 거 휙 지나간 것 같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처럼 왁 쓸어가신, 예.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리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워하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불신, 불순종, 불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나도 이 120살까지 순식간에 다 이렇게 오게 되었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순식간에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제일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제일 많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40년에 전부 다 죽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40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14,600이 나와요. 60만 3,550 나누기 14,600 하니까 41.3이 나와요. 매일 40명씩 죽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일 40명씩 장례식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다 지나갔는데, 예. 그 인생이라고는 내가 그냥 장례식만 다 치르다가 다 간 인생.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출애굽할 때 50이 된 분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 웬만해서 70대면 다 가시는구나. 그런데 좀 더 사시는 분이 있네. 그럼 80 정도 사시는 거예요. 예. 60만 5천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 웬만해서 70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고, 조금 더 사시면 80대여서 돌아가시는구나. 예. 그래, 그 연수가 70 아니면 80이구나.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이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삶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이 자기의 120의 인생과 자기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인생 전체를 총망라한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그리고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 그렇구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장례식만 치르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려움, 노여움의 능력,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센지 이렇게 해서 60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 80 되기 전에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이러한 상황.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진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저는 어젯밤에 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성장하는 아이도 아닌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봉 같은 걸 타고, 뭐야 내가 사춘기 아이들도 아닌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 안에서 이게 사후 세계인 것 같아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날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날아다니면서도 너무 불안하고 어둡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뭐지 이거? 주일 아침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 그래서 좀 보통 참 신나거든요. 오늘 아침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찝찝하고 기쁨이 없고 그것이 뭐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페인풀한 거 아니었어요. 페인풀한 거 아니었는데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낯설고 낯선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내가 페인풀하지 않는데도 그게 굉장히 페인풀하게 느껴지던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 그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내가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이 사람 기분이란 게 희한한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지금 그러한 인생을 돌아본 모세가 12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러한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짧은 인생, 그러나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많은 knowledge와 information과 인생의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지혜는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지혜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지혜이십니다. 나는 이 주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을 찾아서 그 원천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계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부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합창 교향곡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모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단순하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앞에서 진술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인조이 즐겁고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 이런 기도해요?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신나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어떤 우리의 삶이 반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가 그 백성과 함께 광야의 40년 동안에 괴롭힘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이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들은 많은 괴롭힘 그리고 화를 당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큼 당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것을 또 겪으면 하나님,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화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이 계속 앞으로 반복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괴로움 당한 만큼이나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점에도 돌아보면은 사실 이러한 시간, 내가 곧 화를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 그리고 아주 괴롭힘을 당한 것과 같은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괜찮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만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실 건가요? 아니요.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테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화 당한 만큼은 적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원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두시고 거기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와 슬픔이 아닌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점,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가요, 합창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자기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제 다 살았어요. 모세가 이런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다 살았는데 차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차세대만은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있으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사실은 your work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제가 능력과 영광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극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하신 여호와는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네. 때로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에 약간 물들어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러한 거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꼭 되어지는 일들만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행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 홍수처럼 쓰러져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가 맨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가서 흔적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이 아무리 야물딱지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손이 하는 일도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그 손이 행하는 일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 후에는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혹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악한 길에 서는 일이라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그의 정치적 열망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자비를 얻어 구원을 받은 바로 그날 그의 영혼과 삶 또한 사슬을 끊었습니다.
1: 이곳은 왜 오셨습니까, 대표님? 여긴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2: 당에서 나에게 여기 안드라 프라데시 사람들을 섬겨달라고 부탁했거든.
1: 하지만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부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2: 아, 어쨌든 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왔고 그들을 도울 거야.
1: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라자는 강력하고 추종자 숫자도 많습니다.
2: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싸우면 되지.
1: 그들은 총과 폭탄을 갖고 다니는데요.
2: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강하고 거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죽음과 대면했으며 또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이클 BJ 야쿠마의 실화 간증으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2: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기독교인 의사이셨고 선교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저희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형 학교에 보내셨는데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전 6살에 담배를 피웠고 결국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또래들보다 키가 컸던 저는 농구팀 주장이 되는 등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아내인 푸시퍼와 결혼한 일을 제외하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시절 전 정치적인 경력을 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4살, 그녀는 19살이었죠.
3: 차 더 줄까요, 마이클?
2: 아니, 빨리 나가야 돼. 당에서 나를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시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된다는 의미지.
3: 나중에 당신 국무총리가 되겠네요.
2: 물론이야. 그게 내 목표지. 예전엔 우리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남자가 정치를 하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3: 그 문제 놓고 기도해봤어요?
2: 기도는 당신이 해. 난 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3: 마이클, 당신 꼭 주님께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돕기 원하세요.
2: 예수님? 예수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었잖아. 인도에는 수백 가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신을 무시했죠. 심지어 가족이 믿는 하나님조차도요. 아내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깨닫자마자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정치는 저를 더욱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했던 저는 결국 그들을 탄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가 경찰들을 흩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곧장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조작해.
4: 저기 놈들 있습니다.
2: 발사 시작! 우리가 다음 마을로 이동할 때 잠복해 있던 경찰의 공격을 받았는데 제 경호원들이 저 대신 총을 맞은 덕분에 저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감옥에서 3개월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위스키를 공급받았죠.
3: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이 일은 너무 위험해요.
2: 당신 미쳤어?
3: 난 당신이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2: 지금까지 난 내 목숨을 노린 모든 시도에서도 늘 살아남았어.
3: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요.
2: 우리 당의 해결책과 우리가 가진 무기에 감사하는 거야. 난 당신도 권총 면허를 좀 땄으면 좋겠는데.
3: 내가요? 왜 하필 난데요?
2: 우리가 총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래. 당신 면허가 있으면 총을 하나 더 살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라자의 패거리들을 손봐주러 갈 때 당신도 함께 가면 되고.
3: 하지만 난 그런 일 하기 싫어요, 마이클. 제발 나에게 이런 일 부탁하지 말아요. 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모두 당신이 고용한 폭력배들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알고 있어요.
2: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3: 마이클, 내가 제발 그만해.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 본인 남편을 용서하시고 제가 집에서 평안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주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가 이대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 당시 인도에선 당간의 파벌 싸움이 맹렬했습니다. 제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전 일부에겐 영웅이었지만 나머지 다수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죠. 전 술을 마시면 아이들마저도 때렸고 모든 사람들이 제 폭력적인 기질과 보복에 대한 욕구를 두려워했죠. 당신이 죽여요.
5: 네, 맞습니다만.
2: 내가 누군지 아시오?
5: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마이클.
2: 그럼 교회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 대한 비방은 그치시지?
5: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형제님이 명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2: 당신은 나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하지만 난 당신들의 하층민들의 돈을 탈취해가는 동안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5: 오직 주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의로 오셨습니다.
2: 어떻게 당신이 감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하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신 죽여버리겠어. 전 늘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게 굴었지만 제 경호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선물 공세로 보상해 주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 때문에 경호원들이 마음이 상했답니다.
6: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이제부터는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많이 쓰시지 않을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냥 매달 월급만 지급할 거라고 하셨어요.
2: 집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6: 그럼 제게 사모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안 돼. 집사람은 그냥 놔둬.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만약 제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동의해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그때 전 맨정신이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호원이 너무도 화가 나서 제 멋대로 쌀부대 안에 폭탄을 몰래 감춰두었고 다행히도 가정부가 그 음모를 폭로해서 아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3: 하나님, 남편이 그런 일을 허락하게 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주변에 가득한 악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2: 저는 법정과 감옥에 수차례 드나들면서 점점 더 위협적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가안전보장법 위반으로 붙들려서 경원들 중 일부와 함께 1년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출소한 뒤에는 강목이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린 적도 있었죠. 전 아내를 짐승보다도 더 가혹히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찾아온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3: 마이클, 마이클, 눈 좀 떠봐요. 당신 악몽을 꿨나 봐요.
2: 내가 여기 나와서 잠들었어?
3: 네, 침대로 와요. 지금 새벽 3시예요.
2: 아니, 침대에선 못 자. 놈들이 집에 와서 폭탄을 던질 수도 있어. 호시탐탐 날 제거하려 하거든.
3: 당신의 적들보다 당신이 곳곳에 숨겨둔 폭탄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예전에 그게 어떻게 폭발했는지 기억하잖아요. 난 당신이 그걸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2: 만약 내가 부상을 당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2: 하나님이라고?
3: 네.
2: 난 너무 피곤해. 피곤한데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3: 주님께 구해요, 마이클.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2: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겐 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유일하게 날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전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마귀가 절 몰아갈수록 불면증은 심해지고 음주량은 늘어나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몸 한쪽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신체 불구자나 정신질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머리에 장전한 연발권총을 켜놓았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넌 정말로 죽기를 원하지는 않잖아.
3: 마이클, 당신 괜찮아요?
2: 아니, 도움이 필요해.
3: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2: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3: 첸나이에 가보는 건 어때요? 거기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 모임이 있다던데 내가 함께 가줄게요. 그분들이라면 분명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2: 아내는 저를 인도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첸나이로 데려다 주었고 전 제 마음을 모두 목사님들께 쏟아놓았습니다.
6: 자살을 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요?
2: 권총을 머리에 대기는 했는데 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차 앞에 뛰어들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해봤는데 두려웠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6: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란 걸 모르신다면 죽음은 매우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전 형제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2: 예, 저도 예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는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죠.
6: 하지만 그분이 마이클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건 알고 계신가요?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제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어요.
2: 제 죄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6: 형제님의 죄가 많은 것은 상관없어요.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2: 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전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너무도 끔찍해요.
6: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분명히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2: 그분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6: 그분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마이클. 그분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직접 찾으셔야 해요.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2: 주님께 대항해 지었던 모든 범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는 1994년 3월이었고 제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3: 꼭 홍해가 갈라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거듭나다니요. 벌써 이 사람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난 게 보여요.
2: 맞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다고요. 여기 올 땐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젠 가볍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6: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세요, 마이클. 그리고 이제 기억하십시오. 형제님의 마음과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형제님 안에 사시기 때문에 몸을 항상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2: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벌써 담배는 전부 다 내다 버렸어요.
6: 하나님께서 형제의 악한 생각들도 모두 버리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꼭 읽으세요.
2: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시파, 네. 이제 집으로 가지.
3: 예.
2: 지난 세월 동안 난 악마에게 속아서 살아왔어. 당신은 그런 나를 어떻게 참았어?
3: 기도를 엄청나게 했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화를 낼 때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 다시는 술에 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나오고 싶어. 14년이면 충분해.
3: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2: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부시파, 지금은 놀라운 게 너무 많아. 처음으로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됐거든. 난 예전에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는 집단으로 보곤 했어. 그런데 이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보여. 그리고 부시파, 무엇보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3: 네, 당신을 용서해요, 마이클. 왜 여기서 차를 세워요?
2: 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안아주고 싶어서. 전 점차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갔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경호원들에게 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고했죠. 또한 주지사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저지른 위법 행위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엔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마비와 불면증도 사라졌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었죠. 부시파,
3: 네.
2: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3: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요?
2: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3: 정말 멋져요, 마이클.
2: 전 정치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전 정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각 신문사마다 토픽감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저는 수년간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전에 신임했던 수석 경호원을 우리의 복음전도 집회 중에 한 곳으로 초청했답니다. 예전에 저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시켜서 선거를 조작하고 우리의 반대 세력들에게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전 죽어서 지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저는 부와 높은 지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죽었습니다. 제 예전의 수석 경호원은 현재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안드라 프라데시 정부는 제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땅을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 노인들을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넘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그분께로 돌이키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므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세밀히 살피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영혼이 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죄나 죽음이나 어떤 종류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창조를 타락시킨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된 상태가 더 많은 죄, 유전적 결함, 죽음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관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대답하셨죠.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의 결함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 악한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방송에는 다시 듣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 즉 온디맨드 서비스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계속해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한 스케줄로 인해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청취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다시 듣기를 통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방송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이곳에서 BBN 한국어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와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스크린에 우리가 믿는 신조 일곱 번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주간은 제가 부활 메시지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에 신조 설교를 두 주간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필요하다 싶으면 신조 설교 시리즈를 멈추고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믿는 일곱 번째 21가지 신조 가운데 일곱 번째 신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 구절은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서 신조로 공식적으로 안과 밖으로 선포하는 신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송들이 참 복이 되었고요. 권영철 집사님 기도가 참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탄의 기원,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국민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시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다면 뭐 많게는 길게는 뭐 한 60년, 70년 그 이후에 한국 시민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서 주와 더불어 다시는 질병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오늘 아침 시간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허튼데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귀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그리고 마귀를 배우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귀신을 보았다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누구의 영인가? 소위 한국말로 표현하는 누구의 혼령인가? 혼과 영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기원, 기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조를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천사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강조, 우리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귀중한 존재이냐, 또 그리고 어떤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평가를 내려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천사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한 창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장과 2장 사이, 즉 3장에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1장과 2장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는 천지창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서부터 시간을 추적해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 5장, 6장, 7장까지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다 추론하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6천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은 6천년이 조금 넘고 천사는 어느 경점에 만들어졌지만 천사의 나이, 천사의 창조의 시점은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느 경점에 천사는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의 기원은 간략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사의 본성과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사건을 성경에 발견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 그만큼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전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고 지혜롭고, 그러나 전지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병들리지도 않고 늙거나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자,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자,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냥 흥미를 돕기 위해서, 자, 천사는 날개가 있다. 손을 들어보세요. 요렇게 들지 마시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번쩍 드세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네, 손들이세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 자료, 뭐 만화 이런 데 등장하는 천사처럼 거창하게 흰 날개가 쫙,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 중에 한 종류인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종류, 천사의 등급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모든 천사가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때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천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은 간교하고 사악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천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천사, 이 사탄이 소위 말하는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영어로 보면 I will 여섯 번을 내가 13절에만도 네 번, 14절에도 두 번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의지를 품고 있고 의지를 말하고 있는 의지적인 존재임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에 이사야 성경. 자,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600년, 7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사탄이 타락했을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은 사탄이 존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구절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3절부터 14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사탄이 망발한 겁니다. 망발한 거예요. 감히 지음받은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도 두고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이 사탄의 지극히 교만한 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이유 때문에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12절 하반절.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천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땅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사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배경, 타락한 원인, 그 모습을 이사야 14장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이 천사, 일반적인 천사들의 성격, 그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두 얼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공중에 떠서 부양하기 때문에 날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하체를 덮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모습을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는 실제로 날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음을 다니엘 10장 2절에 1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에서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성경 기록된 구절들도 사실입니다. 천사는 자연 상황을 조절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1장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욥기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남성 천사, 여성 천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나 숫자적인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사를 지으셨을 때 1억이다, 20억이다 숫자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에게 더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영어로 읽어드리면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그랬습니다. innumerable 이란 말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셀 수 없는 부정사 in이 붙어서 innumerable, 넘버를 카운트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는 10억이다, 40억이다, 100억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이렇게 많고 천사들은 소통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지혜롭고 타락한 천사는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악독하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굉장히 극악하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선함이 없는,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좋은 것처럼, 좋은 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악한 영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 주께서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보에 혹시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날아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또한 전달하고 율법을 만든 그 역할을 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들림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목동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천사가 일러준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그리고 금식을 마쳤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 들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셨겠습니까? 그때도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를 통해 소포트를 받으셔야 되는가?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셔야 예수님의 기운을 차리시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드시지 않으시면 목마르셨고 40일 줄이셨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우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사람들의 금식은 물을 마시는 금식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절대 어떤 것도 안 마시고 안 먹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할 때는 적어도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물과 음식 일절 단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셨을 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드셨을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수종 들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그리고 무덤에 그 돌 무덤에 그 무덤 큰 돌을 옮길 때도 천사가 그 일을 하였고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알려준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영광 중에 거창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름답게 들리라고 멋지게 들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천사들로부터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 세계 역사 가운데 간증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주장하거나 신뢰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기 사모하는지 천사를 보았는지 거기서 그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것들만 믿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 제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모니터 스크린에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자, 1절, 1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왜냐면 13절에 천사들을 언급하죠.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13절에 천사를 언급하고 있고 14절에요.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들인데 천사들이 구원받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냐 천사가 존귀한 존재이냐 사람이나 천사 누가 더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영화롭고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든지 선한 천사든지 혹시라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선한 천사는 우리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천사가 혹시라도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인격체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천사들의 종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사의 종류에는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천사, 많이 들어본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천사장이니까 스랍, 그 다음에 그룹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섯 가지로 제가 이게 여기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사의 종류하고 괄호 안에 등급이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천사들이 등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발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일반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단체에 우리 세상에서도 리더가 있다. 어떤 쉽 부서장이 있다면 그 밑에 부서장의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천사장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입니다. 줄이면 마이크. 여러분이 잘 아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잖아요. 마이크란 이름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를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주부에 적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헬라어로 제가 일부러 천사장과 천사와의 이 헬라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천사는 안겔로스라고 합니다. 안겔로스. 그러나 천사장은 안겔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아칸겔로스로 부릅니다. 감마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칸겔로스 분명히 달라요. 자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천사장이 아닌 일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도 등급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엘 앞에 세 글자는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남자다, 영웅이다.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돼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분을 가진 그 기능의 천사들을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들을 보면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마지막 끝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수룹들이 이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그룹들이에요. 한 천사가 아니라 복수의 여러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불이 나는 화염검을 들고 아무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따먹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인 그룹들, 영어로는 체루빔스 그럽니다. 체루빔 그룹들의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랍들, 이 스랍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달린 천사들인데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세라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 네 생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천사들의 종류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해놓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생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하게 이상하게 생긴 영적인 존재들. 저는 이들이 천사의 일종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인가요? 2장인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늘의 치리자들 또는 정사들, 권세들, 권능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시작.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들, 정권할 때 정자, 일사자, 정사들, 여기 있는 정사들은 하늘에 있는 총리, 장관,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운 천사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을 맡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등급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 다른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여전히 악한 천사들과 대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천사들은 여전히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순종의 영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4: 조용히 해.
5: 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에, 그냥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앞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치부에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다운 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하지요. 유치부 때는 좀 떠들어도 선생님이 봐줘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오면, 야 예성아, 너 초등학생답게 생활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가면요. 어이, 너 중학생이다. 고등학생. 너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답게 생활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유치부 어린이가 있나? 젖먹이 어린이가 있나? 고등학생, 어른 되면, 어이, 너 어른이야. 성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란 말도 알아야 돼요. 이 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죠. 그죠? 예, 네,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예요?
6: 이장우.
5: 그래, 이장우. 맞다. 막 먹자. 이장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 어유, 역시 교육을 잘 받으세요. 대부분 이장우 목사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러는데, 자, 이장우는 저의 뭐예요? 이름이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예, 직분,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 그럼 이장우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누구라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7: 이름이 다 있죠. 어떤 이름에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또는 뭐 의사 또는 뭐 교수 뭐 이렇게 또 무슨 변호사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6: 학생.
7: 그렇죠. 학생 이렇게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뭐냐라고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여러분 헬라어라는 말 알아요? 헬라어. 헬라어라는 말은 알파베타 감마 하는 그런 헬라어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또 히브리어로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신약 성경. 성경은요. 무엇이 성경이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죠. 그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이 구약은 되도록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줄이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데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울고 싶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요. 우리는 뭐라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
6: 기독교. 네.
7: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스도 하다가 기독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를 예수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바꾸려 하니까 이름이 예수 비슷한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소. 우리가 읽으면 한문을 한글로 보니까 야소. 그래서 야소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소교.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라. 그럼 복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장호는 누구예요?
6: 목사.
7: 네, 목사. 하다가 미안해서 님. 오케이. 자, 그래서 목사 이장호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밖에 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장호 씨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니까 저를 뭐라고 불러요?
6: 이장호
7: 목사님. 그래서 때로는 이장호를 빼도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해도 통하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 몰라요. 아니 내 아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 형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동생들이 알았어요. 와 우리 형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던 걸.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우리 형님 예수님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어디 뭐 식당이나 또는 뭐 다른 데 목욕탕이나 이렇게 갔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상호 씨 이렇게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뭐 밥을 먹던 사람이 아니 당신 목사예요? 어이구 목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걸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서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예수가 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은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따라해요. 메시아가 오셨다.
8: 메시아가 온다.
7: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다. 그래,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 이걸,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랬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8: 메시아.
7: 네, 예수님이다. 그럼 거꾸로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두꺼요. 이거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만큼 구약이에요. 예? 이만큼 구약이고 이만큼 신약이거든요. 이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쉬워요. 39? 아, 그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전부 예수님 얘기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좀 못 벌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럼 또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구약에서 성경한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어요. 왜? 왜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죄로 타락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목사님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 경주에 전도하러 가세요. 경주라는 곳이 있어요. 경주에. 아, 알았어요. 예, 경주에. 예, 가본 사람 많아요. 예, 경주에 전도하러 갔는데, 경주에 전도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79세 할아버지, 79세 할머니 두 분에게 전도하러 가세요. 그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분의 따님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잘라가세요. 조그만 나뭇가지. 딱 잘라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나뭇가지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니까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 아니, 가지가 잘렸어요. 말라서 죽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맞아요. 수분도 공급해야 돼요. 수분 공급해도 완전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진짜 원래 나무에 접붙인다 그래요. 잘 붙여놓으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79세인데요.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돼요. 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이나 79세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우가 목사님이다. 목사다. 라고 말했을 때 에이 이상우 내 니 아는데 니가 무슨 목사냐. 나는 죽어다 깨통 니 목사인 줄 나 믿지 못하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니가 목사가? 나 모르겠는데? 나 안 믿어진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안 믿으세요. 에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안 올 거야. 그리스도는 더 멋있고 훌륭한 모습으로 올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에서 죽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에이, 아니,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왜 죽어야 돼?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겠어. 나 십자가에 지신 예수 안 믿겠어.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걸 가치라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 예수님 모르면 큰일 나.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요약 정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누구세요? 메시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주다. 예수님이 심판주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신데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생명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중원우 선생님 저에게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알려주었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도에서 일을 했는데요. 인도 여성들이 그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또 깊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종종 환호하거나 손뼉을 친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는 아,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이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런 열망을 갖고 밧모섬에서 나이든 주님의 제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보좌 앞으로 간 요한이 거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선언하는 말씀이 구원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번역 가든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업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즐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그 사실에 놀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0: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찬양하면서 높이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분의 사명에 어떻게 여러분을 참여시키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현재 어떠한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BBM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자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한국의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섭게 추운 겨울날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어도 물이 얼지 않는다. 작은 것 같지만 촛불이 갖는 위력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두어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귀찮은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서며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땅이 변할 수가 있고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빛된 삶이요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9살 난 한 소녀가 charitywater.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레이첼 백위스라고 하는 9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생일을 앞두고 자기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1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싶으니까 돈을 기부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5살 생일도 맞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파티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생일날 생일 선물 대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더니 그가 생일날까지 모으기를 원했던 목표액이 300불이었는데 목표액에 조금 못 미치는 220달러까지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13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레이첼이 그만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300불이라고 하는 그녀의 소박한 꿈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리고 당연히 그녀가 개설했던 웹사이트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인터넷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레이첼의 꿈을 이루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펀드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2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100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5일 만에 50만 불이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레이첼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700배나 많은 모금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도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다시 그 charitywater.org가 개설이 되고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하다, 인생이 차갑다고 해서 우리마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빛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희망을 꺼뜨리게 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의 불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바냐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심판하시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 민족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스바냐서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remnant,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노아 홍수 때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노아의 여덟 식구를 남겨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온 도성을 다 불태워버렸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들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민족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치듯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스겔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누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렘넌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느헤미야를 남겨두셨어요. 에스라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고 타락했던 말씀들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불씨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의 한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그 사람들을 좀 익스텐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남은 자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을 시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먼저 열방에서 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 여러 백성은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은 여기 11절에 특별히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하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같이 모아서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뉴 커뮤니티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렘넌트로, 희망의 불씨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지.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분들이 참 많지만 교회는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남겨두신 자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천을 표현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소금 나올 때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할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케이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말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박스에 갇히게 된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렘넌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렘넌트답게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뽑아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은 자답게 살 것이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바른 불꽃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그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불씨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리면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물결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일으키는 물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여러 백성들,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원래 그 사람들은 우상을 불렀던 입술이죠. 거짓 신들을 불렀던 그 입술인데 그 입술을 깨끗하게 바꾸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허튼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여기서 허터진 자의 딸, 이 사람들이 구스강을 건너와서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유다 민족을 의미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마도 이디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살던 많은 민족들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될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이 구스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모른 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받는 순간 네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함께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간 사실을 사도행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이 많이 만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방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누가 일으킨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으키는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운동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키죠. 무브먼트. 인간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인간이 일으킨 운동은 인간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성령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운동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성령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드리븐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참된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심령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주간 동안 이 모이는 축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성령 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축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권세 없고 능력 없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답게 살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여기 홀리 마운틴, 이 성산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한때는 교만했어요. 이 교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가장 악한 교만이에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정도의 교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도 서바이브할 수 있다. 하나님 빼고도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유다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이 교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피지컬한 사원에서만 해석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who are truly humble,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바꿔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곤고하다,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의탁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루트기에 거룩한 남은 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새 물결이 일어나고 새 마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을 악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산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진실된 삶이에요.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오늘 여러분 가지고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하고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게 참 감사하긴 한데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렌즈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즈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ntegrity,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힐러리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났는데 이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에버리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건 그냥 누워있어도 될 사람인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을 했는데도 또 몇 프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힐러리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대를 놓고도 고전을 할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일찍이 여자 중에서 힐러리만큼 똑똑한 여자 있으면 놔보러 가십시오. 우리 와이프만 빼고. 우리 와이프도 똑똑하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싫어하는지 아시죠? 정직성 때문입니다. Integrity. 그래서 지미 폴런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투나이트 그 쇼 진행자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그걸 봤더니 힐러리 would be the first female president라고 말을 하려다가 고쳤어요. She would be the first email president라고. 조크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 힐러리의 명성이 정직성 때문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테그리티를 요구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야 되는 정직성이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삶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단순하게 성경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쉽진 않아야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명함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새겨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든지 주어야 될 명함이고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진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아픈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과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물결이 필요해요.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성령의 물결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의 물결이 가정을 덮고 또 우리 주변을 덮고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캄캄했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새 빛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영광 강사의 의료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하여튼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정말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에비던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의 조건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여러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래서 is it my dream? 그래서 who's my neighbor? 그렇죠. my를 찾지 말고 what is God's dream? What does God want in me?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패션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God's passion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하루도 어떡하지? 어떻게 이 환자랑 딜을 하지? 어떻게 내 위 버스랑 딜을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잖아요. I want to do what Jesus did. I want to help others. I want to be the channel of blessing. 그 마음으로, 그 패션으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전공과 무슨 일을 하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또 환경으로 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뭐 여러 도시를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될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 뭐 갔는데 그 내 멘토가 딴 인스튜션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갔는데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될 것들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페인풀한 기도인지 난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막 막으시는데 막 두 번째 인터뷰 가서 리얼리스틱까지 막 다 갔는데 막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페인풀해가지고 괜히 기도했다. 막 그러면서 막 중간에 어떤 분은 자기 인스튜션 옮길 거라고까지 저한테 따로 전해주신 분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카고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 믿고 가시면 나중에 은혜는 나중에 고백할 수 있다. 왜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의료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길 원하는데 다 떠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세미나를 의료 선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선교에 대한 얘기, 의료 선교지 뭐 제3세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월급 받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고요. 보면은 마태처럼 다 내려놓고 쫓아다녔던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가 있지만 삭개오가 과연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집에서 그 동네에 있으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마태나 삭개오나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스몰그룹에 빌러잉 되어 있잖아요. 스몰그룹에서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리더는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그 스몰그룹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눈에 밟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가 뭐 나와서 뭘 시키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밟혀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잊지 않고 챙기는 그 사람. 그래서 뭐 직장 같으면 나의 보스나 매니저나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몰그룹 안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학벌 높은 사람, 정말 가문 좋은 사람 있어도 내가 그 스몰그룹의 리더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내가 여기의 리더다. 내가 영적인 리더고 너네들 나 때문에 운 좋은 줄 알아. 그런 배짱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너네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교수님이 무슨 누가 짜증나는 얘기를 해도요 다 긍휼하게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칭찬은 예수님의 칭찬, 너는 참 나아갔구나. 제가 휴스턴에 다녔을 때 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연수를 정말 많이 왔어요. 소그룹이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자들이, 거기는 이제 목자라고 불러요. 스몰그룹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자들이 정말,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연수 오신 목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목자들을 보니까 나 같아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다 스몰그룹 리더들이 다 목사 같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봤는데, 너는 어쩌면 나갔니? 생각하는 게 나갔고, 내가 가슴 아픈 거에 너도 같이 가슴 아파하는구나. 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료계에 보내받은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아파서 힘든 사람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한때는 이렇게 지갑 열 때 지갑에다가 이제 환자 그 메디컬 레코드 넘버 스티커들 있잖아요. 막 그 떡지떡지 붙여서 지갑 열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이제 다니엘의 화살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자 방 노크하면서 들어갈 때 노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크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 환자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들어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풀 기도체인 가동할 수 있어요. 습관이에요. 그 기도가 그냥 우리 심리 안정형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고 안수현 선생님이시고요. 2탄도 나왔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의 잘됨, 우리의 망함 상관없이 받으시는 영광이고요. 우리가 잘돼서 프로모션이 되든 하나님이 방식대로 했는데 질투를 받아서 저기 좌천되고 그렇게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유대생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사라져요. 근데 걔가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리더하고 막 엄청 근데 애들은 알지. 걔가 노트 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죠?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노트를 그러면은 늘 빌려줘야 되나? 크리스천은? 되게 어려운 거죠. 저는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서서 빌려주는 그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업을 못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물론 얄밉게 어뷰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친구가, 물론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노트를 빌려서 그 노트한 친구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아주 그냥 빌려준 친구가 너무 마음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일단 크리스찬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줬는데 내가 좀 많이 도와줬는데 제 고마운 거 몰라. 그리고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더 잘 돼. 그럼 여러분들 가슴 아파할 겁니까? 걔가 잘 돼서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노트 썼는데 빌려준 사람 난데 너 성적 더 잘 받으면 어떡해.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의대생 때 이 마음을 가지고요. 평생을 살잖아요. 은혜가 올까요? 안 와요. 은혜는요. 내가 노트 잘 쓰는 이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freely give up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내가 이 은사로 섬기리라. 다른 사람과 얘기 잘하는 소셜 스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해요, 사람들을. 그렇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 프릴리 기부하는 거. 그럴 때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요. 그냥 은혜구나. 스트레스로부터 약간 해방이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적 조금 더 잘 나오면 어때요? 기뻐해 주면 되죠. 내가 도와줘서 잘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안 되면. 안수현 선생님, 그렇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는데 유급하셨어요, 유급.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다녔는데 막 유급하고 성적은 F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너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대학을 지원했는데 재수 삼수를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시기에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시간에 뭐 평생을 지낼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착한 사마리아인들 우리 정말 본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게 누가 너의 이웃인가에 답을 안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너도 그렇게 하라예요. 동사로 끝납니다. 명사로 물어봤는데 누가 누구냐고 definition을 물어봤는데 동사로 하나님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 Do likewise. 했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려면 holy discontent. discontent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다. 나는 뭔가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북한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고요. 그래서 이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명은 각자요. 아셔야 되고 이 이야기처럼 정말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순신형 크리스찬 말고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게 하라. 그거 말고 정말 크리스찬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도 좋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있던 많은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일어났어요. 전 뭐 그 호킨스에서 처음에 있을 때도 그 모르겠어요. 큐티 할 때 큐티 책을 누가 보고 아니면은 뭐 학교 있을 때 뭐 십자가가 그려진 문방용품이 뭐가 하나 있었나 그거 보고 찾아와서 와서 뭐 합창을 같이 하자 무슨 모임을 같이 하자 해서 되게 커넥션이 된 것들이 많아요. 실제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진짜 볼드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크리스천 이렇게 배지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다니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드네스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의료 선교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아까 어떤 마인드셋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렸다면은 정말 그 필드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퍼블릭 헬스쿨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정말 모스퀴토넷 하나로 그걸 많이 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좀 프리벤션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또 공부하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saving millions at a time. 그게 모토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또 저희 또 선배님 중에 아프리카로 또 제3세계로 수술을 가시는데 선교 수술을 가시는데 자기 트레이니들을 자기 뭐 인턴 레전트 다 데리고 가요. 안 믿는 사람인데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하는 거 같이 배우라고.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솟아날 수 없거든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사명의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너무 because로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대상은 대개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despite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I'm doing this despite. 근데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compassion에서 나타나게 되죠.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 주에 일본에서 업저벌 하는 학생이 막 오고 그리스 이 친구 얘기는 되게 특별한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그 병원 도서관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니에요? 이게 뭐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화요타임이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문화적으로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을 때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 거를 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 지역교회에서 그 유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MP3 파일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갖고 있던 파일이 있어서 아 잘됐다 이걸 들어라 여기에 다 담겨있다 그래서 이제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와서 I wanna do prayer meeting with you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prayer meeting 내가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계속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레지던트 하면서 진짜 그 환자와 보호자와 우리 동료들 그 영혼과 회복되기 위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요. 펠로우십을 제가 휴스턴으로 가는데 거기서 동일한 일이 발생해요.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우리 펠로우 렉처에 앉아있는데 한 백인 남자애가 와서 같이 프레이어 미팅을 하재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라 말한 적도 없고 난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 한해서 셋이서 정말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매주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세 명의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플러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환자들을 위해서 그 그랜드 라운드 하기 바로 전에 모여서 한 시간씩 나누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돌아보면요 제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고 시작하시고요. 정말 뭐 업저버를 왔던 베트남에서 온 친구도 밥 먹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와서 하다가 I wanna accept him.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영적기도를 저랑 같이 하고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어떤 바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아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내 주변 사람을 성공해 주는 게 정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많이 이제 저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지금 직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 지금 직장에서는 제가 너무 바쁘고 교수가 되니까 책임이 막 많아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되게 리스트 가장 낮은 자를 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서 누군가 내가 섬길 수 있는 환자는 뭐 섬기니까 또 observer들이라고요. 그냥 쉐도잉 하고 싶어서 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레지던트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I am in panic.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라. 인생의 목표도 정립해보고 그래가지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그 책장에 스페니쉬로 된 Purpose Driven Life가 딱 꽂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읽더니 저는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I wanna do a book club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책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게는 뭐 8명씩 뭐 해가지고 북클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책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뭐 전 세계 그래서 뭐 힌두 2명, 이슬람 2명 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빠서 저는 선교 못 나가요. 선교 나간 적도 없어요. 저는 선교 나간 적도 없고요. 단기 선교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가 저한테 매일 오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른 문화의 백그라운드 잉글리시가 네이티브 아닌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예요. 그 영혼 하나 딱 품고 기도하면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지치거든요. 분명히 지쳐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다가도 가끔씩 막히고 지치는데 세상에 면류관이 있죠. 다니엘, 모르드게, 그리고 욥. 욥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근데 막 몇 배로 다시 갚아주신 거 있어요. 그쵸? 근데, 천국의 면류관은요, 되게 보면 베드로, 처참하게 죽어요. 바울도 처참하게 죽고요. 요한도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 정말 맞아요. 정말 은혜의 통로로 살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눕히시리라. 때가 안 와요, 여러분. 때가 안 와요. 이거 때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유배지에서 있다가 없어지셨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그냥 뭔가의 보상,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어프로브 해주시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이시겠지라는 헛된 기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높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이실 때가 오시면 높이실 것이지만 그거를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궁극적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깜짝 선물이에요.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깜짝 뭘 막 팍팍 주세요. 그럼 너무 기쁘죠. 근데 막 뭘 기대하고 있다가 안 오면 왜 안 주십니까?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막히고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요. 우리가 지고 짊어가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룩백 하면은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바뀐 내 모습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은혜로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환자들 보고 막 주변 동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팍팍 받았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혼내는 사람을 막 아침에 중보기도 하고 있고 막 축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서 뭐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쵸?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고요. 십자가의 기적이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There's no miracle on the cross. 크로스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쵸? 크로스를 줬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지 않고요.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들이 한 번 있지 않아요. 간간이 와요, 계속. 그게 어려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6권의 책이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 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웹사이트 주소는 bbnbi.org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bnbi.org입니다. 지금 BBN 성경대학 등록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을 꼽으라면 6.25 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침입과 또 일본의 침공이 있었지만 특별히 동족 상장이라는 면에서도 가장 잔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국토와 희생된 생명의 숫자로 봐도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지에서 벌어집니다. 고지를 차지하여 일대를 다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군대나 또 물자가 이동하는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지가 있게 마련이고 힐, 그 고지를 차지하는 전쟁이 전투가 가장 치열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춘천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들은 대부분 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협상 가운데 한 치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질 때도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 곳곳에 있는 고지전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전투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것이 연합군 즉 소유가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중공군에게 뺏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지 전투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나 또 이란에서 발호한 세력이 중동에 제국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고지의 하이웨이를 막을 수 있는 요지였으며 그곳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통상이라든가 또 군대를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은 아주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었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맞붙기 시작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가장 큰 세력의 충돌은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온산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핵심으로 다윗 궁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온산이 시온산이 된 이유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것이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시온산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시온산이 그저 이름 없는 전략적인 그저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죠? 모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정상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교회나 이슬람교회에서도 물론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회에서는 한두 가지 교훈에서 그치지만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함량이 높은 본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ghly potent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처자와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혈족까지도 포기할 만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우리 성가대 이름이 모리아 성가대인데요. 그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나중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다음 달 월급도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다. 그것도 말 돼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한테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산 그 봉우리에 가서 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너무도 달라서 이방신들에게 줄곧 행해졌던 인신제사 같은 거는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주는 조언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주는 교훈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명령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사흘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옆에서 넉넉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견하고 장해 보이는 이 든든한 아들을 옆에 거느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사흘인데 이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사흘 동안 그 고민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 갈등 안 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사흘을 걸쳐서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명령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어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잃어야 돼. 내가 하나를 잃어버려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사흘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선택하기 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둘 다 선택하려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뭘 예비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선택지 하나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3의 길을 열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의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터를 미리 잡아놓으시고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점령하여 그 성전의 터를 확보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독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독대하는 독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얻은 왕들마다 지국들마다 그것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뱀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그 터를 점령하게만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군대를 다 점령해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친전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앞에서 순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때 나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진노하사 나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시고 나를 찾아와 즐거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친자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자식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허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진멸됩니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진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희생하고 너를 진멸하겠다는 그 원칙을 내가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법.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게. 그게 이삭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 세우십니다. 시험한 거 패스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비의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로 드려줘야 될 그 장작을 어깨에 지우고 산비탈을 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삭을 붙들어 매서 칼을 내려 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작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려. 그 자리가 성전터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언덕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숙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높이 천장까지 닿아 있던 장막이 카테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죽음의 증거인 보혈 피를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같은 구석을 제치고 들어가면 돼요.
1: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이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야 돼.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증거를 거기에 부으셨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는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왕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시온산 정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시오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지파를 평정하고 모든 외적을 쫓아내며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그 시온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자기의 궁전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성으로부터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의 들판에서 양치고 소목이고 살고 있는 염소 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다윗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시민권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가 국경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요, 사람들 다 국경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요, 머릿수 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담당 관리들이 쫙 흩어지죠. 그럼 곳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장성들,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왜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누가 하래요? 이 땅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목적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셉니다.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숫자를 세는 순간 나는 다윗 왕국의 공식적인 백성이 됩니다. 공식적인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에 내 머리를 나라에서 카운트했다, 셌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Subject, loyal subject.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적에 아합 장군이 그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온역이 못된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반항했던 아합 장군이, 장군이 자기 베냐민 지파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장군이요, 마지막에 반기를 들어버려요. 이 인구조사, 그렇게 심각해요, 인구조사. 요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되면 미군은 아예 작정하고 명령 불복종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험한 소리 나오는데요. 명령 불복종했어요.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군을 시켜서 옆에서 왕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왕이 하는 바람에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급성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인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급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잠복기가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사흘 만에 7명이 죽으려면 뭐 에볼라 뭐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궁전을 지은 그 언덕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신의 산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에 가면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 그 자리가 이삭을 번제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와 비교돼서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진노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네가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돼. 다윗도요,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모세도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네이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장성한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셀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반세겔의 성전 세를 받아라. 1인당 반세겔씩. 이것은 그들의 속전이니라. 속전. Redemption. 대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은 허용해 주시고 속전을 요구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은 진도하셨는가?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걸 알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 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 다윗에게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십시오. 다윗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너희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시온산이 이동식 성전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건 사회적인 지도자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인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럴 때 강력해지고 세력이 확보되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 우리를 겁냅니다. 그렇게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의 세력을 이겨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속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힘에 우리가 감격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모은 지도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벌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맞아, 우리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럴 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목적을 끌어나갈 때에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시온산 정상이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건 어디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건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반가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가는 것을 길목을 막으라고, 이 세상에서 커지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서라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온산임을 믿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은 내세,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재 영생을 살아야 돼요.
0: 대구 은석교회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89번째 강해 믿음과 영생을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국교회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용어들, 그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만 좀 되어도 지금의 모습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꾸 계속해서 용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서 습득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또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가 습득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해를 해버리죠. 그게 성경을 곡해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식들, 성경의 용어에 대한 우리 이해들 이런 것들이 좀 부서지지 아니하면은 사실 믿음의 어떤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복글이나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등장한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에 좀 집중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뭐 기독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그래 영생이나 뭐 구원이나 또 부활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생도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늘을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거의 가다 영생 그러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처럼 그 구원이랄지 영생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내세적인 것으로 미쳐버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간 현재와는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현재에서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영생을 믿는 거,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 내가 부활할 걸 믿는 거,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합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활신앙은 이상이 없는 게 되고 또 나는 나중에 죽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면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또 영생에 대한 생각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간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내세적인 것으로 밀쳐두고 현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그런 일들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현재와는 무관한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가도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은 내세,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재 영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얘기한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세상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어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사망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맺으면 먹으면 저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먹었죠. 먹어서 이 세상이 사망 아래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사망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써 주어진 것이죠. 사망이 이렇게 사망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겨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사망에서 건진 만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이 주어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십시다, 그럼 영생을 받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믿음이 없어.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아담과 하와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다 알아듣고 받아들입니다. 맞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어? 그건 아닐 거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지킵시다 이런 말을 하냐고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다는 걸 그걸 안다고 하면서.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면은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길도 없는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어떤 사명으로 주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건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뭔가 얻는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뒤에 말을 하냐고 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실천해가지고 얻는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두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말씀 지켜가지고 영생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입었고 영생을 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인사치레처럼 그냥 내뱉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지켜야 되지? 자꾸 다른 거예요. 말과 속마음이. 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세상은 사망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을 써도 죽음이라고 하는 끈을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죽음 속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죽음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자, 죽은 존재인 나에게, 자, 죽음 속에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 죽은 존재인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따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지면은, 아, 죽은 존재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그런 물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거 본질이니까. 그러면 그 죽은 존재인, 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존귀한 것은 나를 그 죽음에서 끄집어 내줄 뿐이죠. 건져내줄 뿐이에요. 내가 죽음 속에 있는데 죽음 속에 나에게 뭐 돈 밭에 던졌다 해가지고 그게 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죽음의 시각에서 안 보니까 난 지금 살아있잖아. 자꾸 자기를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에게 돈 보따리 던져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생명이야. 그것보다도 일단 내 문제 급한 건 돈이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현실로 다가와요. 지금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다음 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실의 문제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다. 뭐 돈이 필요한데 애가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현실을 다가온다면은 그건 결국 나를 죽음 안에서 안 보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단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는 나, 난 죽은 자, 이렇게 오면은 맞아, 예수 양이 지금 나에게 나를 살리는 그 문제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내일 또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지금 내 현실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다가와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수십 년 예수 이야기 듣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수십 년 들어온 이야기인데 들을 때마다 지금의 현실로 듣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얘기한 대로 그 죽음이란 것 속에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형편은 오늘 내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게 돈 덩어리가 떨어져도 갑부가 되어도 죽음은 변하지가 않죠. 날마다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죠. 여기 잠깐 내려오면 아까 한 10분 전인가 인터넷 끌려가는데 무슨 관광버스가 또 넘어져가지고 4명이 죽고 40명이 다치고 돼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간게 생각 딱 나가지고 딱 봤더니 뭐 관광버스가 앞에 와서 승용차 피하려다가 지그재그 넘어져 버리고 해서 죽고 있다던데 그게 다 현실이거든요. 사람 그걸 계획했겠습니까? 죽음이란 걸. 계획하지 않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본질의 죽음이 그렇게 사건으로 터져서 우리를 죽음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날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있다 내가 죽음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십 년을 들어도 오늘의 현실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얘기 들어오면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수 이야기 아니니까 이 교인들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지금 현실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현실로 받으려시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기 존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 그게 막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면 정말 어떤 영생을 향한 소망, 갈망,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구절을 영생 암송하면서 야 영생 얻기 쉽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예수를 믿어? 영생 얻었네? 다 됐네? 이리 나간단 말입니다. 영생을 확보해서 남은 것은 이생의 문제죠, 이제. 영생과 함께 지금 살아간 이 땅의 일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소위 그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영생과 함께 이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근데 영생과 함께 육신의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생과 육신이 잘 되는 걸 동일한 가치에 두고 있다는 그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생과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동일한 가치를 둬버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생이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다가온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육신이 잘 되면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 영생 얻었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육신의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영생을 얻은 것으로 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얻었어. 그게 바로 죽음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속에 바라보니까 영생이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육신이 잘 된다.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한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에서 단절된 겁니다.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생명에서 단절된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그것으로 인생을 종친 겁니다. 그럼 끝난 거고 막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단절된 인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걸 영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 이게 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나에게 정말 중대한 그런 문제이구나. 그 생각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협박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협박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봤나? 가봤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 대체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죽음의 상태, 그 비참함, 그 고통, 영원한 이것을 목사가 말로 해야 된다는 거. 좀 다 있으니까 좀 뭐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꼬라지인가 그걸 보시면은 그 어떤 그 지옥이라는 거 그걸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을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 밖에 떨어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끌어갈 때에는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우리를 철저히 죽이십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철저히 죽이신다는 건 아직 덜 죽은 것을 완전히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저히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이죠.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신자가 죽음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아, 죽음이 영원한 단절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자연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 그게 말씀의 일하심이고 바로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게 신자라겠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은혜 앞에 엎드린 신자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면 무엇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 때문이죠. 함께해서 뭘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뭐 하실래 함께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습니까? 은혜를 얘기하자 그겁니다. 뭐 딴 건 뭐 있습니까? 은혜 앞에 엎드리신 자가 뭐였어요? 무슨 뭘 할까? 아, 은혜 얘기하지. 뭐 끝났잖아요. 은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결국 그 상태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 상태가. 모이면 할 말이 은혜밖에 없더라.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그렇네. 이게 사랑이네.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아니면은 은혜를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을 가지고 또 봉사 헌신 이런 쪽으로 자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얘기하는 일을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뭘, 가령 뭘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 삼 자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 한다는 것은 얘기한 모여가지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은혜가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쉬운 일로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마치 뭐 껌딱지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 얻었네. 기다리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늘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됨이란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내 힘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아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운명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 운명이에요. 이런 자기 인식,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그런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렇다면 믿게 한 모든 것이 은으로 다가오죠. 믿게 한 모든 것이. 그게 다 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뭘 얘기하겠냐는 것입니다. 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어지더라.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아이고 뭐 하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다 하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그것은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절대 은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이걸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꿀먹은 법물입니다. 믿죠? 예, 제가 사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그렇게 마지못해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야 정말 내가 말씀 이끌려가고 있구나 또는 그것을 확인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해 내가 부정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와 이끄시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로 인해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게 집어넣어 주어진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증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 자, 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한다. 이걸 말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름이 나오죠. 진리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또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자리하고 다스리고 역사한다.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신자들이 진리가 내 안에서 다스린다. 말씀을 이끌어간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말들을 실감을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가 내게 왔다 하면 내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응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뜨거움의 체험이죠. 늘 그런 쪽으로 어떤 체험을 몰아갑니다.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그러면 내 속에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 반응은 뜨거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리의 간섭 역사 이런 게 내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살아 계신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나를 다시 간섭한다. 그럴 때에 그걸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 감정 이걸 확인할 마시고 내게 뭐가 나타나는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나니까 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그게 말씀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곧에 인정이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말씀이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런 자기 인정이 우리의 본래 사고방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사람들 자기 중심이고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믿음 없어 그러면은 다 아니 왜 내가 믿음이 없냐? 반발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 맞아. 나 믿음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부인하게 하고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면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없는 그게 난데 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건 늘 현재의 문제입니다.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간 그게 영생을 사는 거죠.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 내가 했다고도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은혜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설명 안 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다 추상이 되고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은혜라 하고 사랑받았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잘 되는 게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내게 없는 게 있게 된 것이랬습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로 주어진다. 그게 그거예요. 하늘로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던 것이 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것 뜻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그걸 믿으면 여겨보세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 아는다. 모든 게 은혜와 사랑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신자가 교회로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구 믿음이 좋고 누구 믿음이 안 좋고 그런 비교 안 나오죠. 나와질 수가 없죠. 교회 피해가 자꾸 그거예요. 믿음을 자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적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우울한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믿음이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교회 폐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영생 안에 있는 무리가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우울과 열등이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을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전에 그 버스 얘기했는데 잠깐 더 보충을 해보십시다. 한번 갔다 써먹을 게 많아가지고. 자,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 행동이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버스 당시 거의 잠만 잤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 일이 없어 잠잔 것도 아니고 뭘 하건 안 하건 갈 건데 아직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잤던 것도 아니에요. 왜 피곤해서 잠이 와가지고 잔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분은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옆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은 달라요. 행동은 다른데 동일한 것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는 거죠. 같은 버스 타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주어진 일에 그냥 역할 충실하면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 그게 없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비교 안 하고 저울질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관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후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영생을 산다면은 지금 닥친 일이 인생의 전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영생을 산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있을 그냥 세상에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죠. 영생에 비하면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 되고 신속히 지나갈 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은 세상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해서 마치 나만 불행 같은 그런 생각은 또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산다면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될 것도 없고 잘 보여야 될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나타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라를 보면서 천국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교회 함께 모여서 확인하면서 그 교회됨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뭐 부흥돼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걸 잔뜩 해가지고 교인을 붙들어야 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모여서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함께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걸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해서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쁘고 날뛰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렇게. 그게 신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을 너무 포장해가지고 먼 나중 일로 던져놓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0번째 시간.

0: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하여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다른 제국들에 앞서 거머쥔다. 일본이 함정을 만들어 조선을 압박하는 것, 아니 교회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술수였다.
1: 일본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빼앗았는데 무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정당한 방법, 그걸 찾기 위해 일본은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사후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2: 아니, 숭실학당에서 부흥사경회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덥다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3: 이해가 안 돼?
2: 예. 학교에까지 성령운동이니 부흥운동이니 하는 것이 전염이 되면 나중에 그 여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3: 이런 이런 머리를 써라, 머리를! 아직 왜 경성에서 우리 보고 평양교회를 도우라고 한 것을 모르고 있나?
2: 배유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찍이 안 되니까 당근을 주는 것이죠.
3: 이런 이런 바보같이 내 이런 녀석하고 일을 해야 하다니.
2: 아니 그럼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3: 잘 들어라. 놈들은 지금 성령운동을 통해 민족 각성이니 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다. 다시 말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
2: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닙니까? 저 선진놈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4: 이건 틀림없이 외놈들이 우리 교회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5: 아, 그래요. 저도 길장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자칫하다간 교회가 두동강이 나가시오.
6: 뭐이가 두동강이 난다는 겁니까? 오케이요.
4: 보시라요. 만약에 교회를 외놈들이 돕는다면 사람들이 뭐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도 별 수가 없구만 기래. 외놈들이 뒤에서 봐주고 있구만 기래. 뭐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가시오. 안 그러십니까?
5: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교회를 4분 5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6: 의견이 갈라지기는요. 이건 교회를 위해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이디요.
5: 아,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외놈들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4: 이젠 다시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 안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접자우요.
6: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아닙니까?
4: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1: 일본은 바로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힘이 아니면 이용하라. 그것이 그들의 36년간 침략 정책의 강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소문들을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7: 뭐 이가 어때? 이번 우리 학교에서 있을 성경 사경회를 일본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소문들이 도는 거야?
8: 기록이나 말입니다. 오라바니 학교가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9: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 있어? 틀림없이 외놈들이 일을 꾸민 거라고.
7: 그래, 그거는 곧 동생 말이 맞아. 외놈들은 우리 믿는 학교들이 눈에 가신데 가만 놔둘 리가 없디.
8: 하지만 오라바니들, 사람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소문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 입으로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그럼 그런 생각들은 한 번쯤 했을 거란 것인데 그럼 어쩌죠?
9: 아, 형님, 그건 막내 말이 맞습니다. 어쩌죠?
7: 거저고 외놈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수일 거야.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준비를 하는 거이지.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야. 여기서 주지 않는다면 우린 일본에, 아니 그 마귀한테 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단단히 맘먹고 학교의 지시를 따라 준비를 해나가야 돼.
0: 허나 그런 소문들은 평양을 넘어 이미 전국으로 확산돼지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혀는 남을 비방하고 모략을 꾸미고 미운 사람을 꾸짖고 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혀를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 지배 아래 두어서 축복을 전하고 주님을 영원없게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변 찬송을 청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을 전하는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BBN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제 BBN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 BBN 한국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2: 제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모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라.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혈을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욕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4: 제22장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 제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리사람을 모아더라. 리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안이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안은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5: 아므람의 아들들은
2: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요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벨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느하베아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 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괴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밀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달을 맞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께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상 21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오늘 2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총 주제를 본다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이거든요. 그럼 민수기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인구조사의 내용의 새로운 국면에 26장부터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준비를 어떻게 다루고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광야세간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40여 년이 지난 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와 지금 인구조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다른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 성경을 잘 주석한 분이 그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학자예요. 그 양반이 그 한 그 해석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공정한 거죠. 그 주석에서 제기된 그 도표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지파는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또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아주 그 격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18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루벤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요. 그다음 시므온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처음에는 22,200명이었었는데 59,300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변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2,770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왜 줄어드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장에 들어가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46,500명 되거든요. 1장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이유는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면서 40년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어떠한 그 자손은 더 늘어나고 어떠한 자손들은 줄어드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과 뭐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26장 좀 이렇게 뚝 좀 띄어서 좀 볼게요. 42절 43절입니다.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암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단지파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 39절 같은 경우는 몇 명이냐면 62,700명인데 다시 말해서 단지파가 1,700명가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1,820명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구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민수기 26장 64절 65절로 좀 건너뛸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9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역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죽었지만 20세 미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셨던 거죠. 이들의 나이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법에 따르면 아마 그 계산법에 따르듯이 지금의 20살 이런 그 계산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은 나이를 20세로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뭐 여호수아서에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26장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은 후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인구조사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제 27장으로 가볼게요. 27장의 주제는 율법에서 이제 여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가운데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27장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인구조사가 시행된 그래서 1차와 2차 때 그 숫자가 좀 다르다고 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1차 때 인구조사한 그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으로는 40년 동안 모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 혹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모두 멸망당하였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을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를 동반하게 되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훈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또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지만 문제는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9세대를 욕하다가 막상 자기가 늙어 9세대가 되고 나면 젊은 세대를 욕합니다. 우리도 보면 뭐 젊었을 때 20대였을 때는 뭐 어른들이 뭐 수구 세력이니 이제 저희가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뭐 50칸 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 문제를 고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의 법에 따르면 여성은 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대 사람들은 여성을 그저 가재도구 정도로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이 낳았으니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네 명의 딸이 나온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딸 부잣집이라면 그들 각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이게 여기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섯 명의 딸이네요. 이런 이름의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슬로브핫이었습니다. 자, 민수기서 27장 1절에 슬로브핫의 딸 다섯 명이 이제 모세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2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사망을 했어요. 딸 다섯만 낳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여성들에게는 상속하지 않게끔 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개 아마도 지금 근대화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과 딸이 재산을 상속하는 게 균등하지 않았잖아요. 상당히 달랐었다고요.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이 광명천지에 살지 않을 때는 다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여성은 수혜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모세시대 때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당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돌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야 뭐 지금이야 뭐 여성의 권리 뭐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이 지금 모세 앞에 나왔을 때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미 성경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성경은 남성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남성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7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시는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여성의 권익을 뭐 당연히 의당이 보호해주는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당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여성이 기껏 해봐야 뭐 도구 정도로 취급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치 못할 일이었었다고요. 얘기 목사님께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주시는데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대요.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나름대로 이 메기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어느 가정에서 10살도 안 된 딸을 한 남자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들을 가축을 사고 팔듯이 그 원주민들은 거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미개한 사회에서는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뭐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을 인정해준 최초의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위한 규정과 율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법이 예수님도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에요.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 진취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찌 보면 모세에게 저항하는 것 같이 보이곤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귀하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나 기록된 율법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권리를 주장했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유업에 대한 상속권을 허락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교훈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복을 받을 자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인 것들도 능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빈궁하게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매기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미국 멤피스에서 신문사 일을 했기 때문에 밤이면 새로 들어온 광고들을 볼 수 있었고 차를 판다는 광고가 들어오면 저 밖에 나가서 팔려고 내놓은 차를 살펴보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가격이 맞으면 구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1년은 좋게 탈 수 있는 차를 발견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한 대 샀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 매기 목사님은 주님께 좋은 중고차 한 대가 필요하니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당시 매기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은 매기 목사님에게 중고차가 아니라 신형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저는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약소한 거죠. 너무도.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여기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한 거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딱 제 논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몸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목숨이 중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여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그 문제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예,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신경 안 쓰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다 따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생업 다 포기했어요. 배도 버려두고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가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짐져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린 너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맡긴 건데요. 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잘 먹고 조금 적게 주시면 그냥 또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 편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려면 내가 많이 챙겨 먹어야겠다. 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거 집착하면은 여러분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땅에 있는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요. 염려는 아까 제가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자꾸만 생각하시면은 세상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마지막 가까이 있습니다. 제 성경은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는 것만 많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염려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이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분의 시각은 시선은 하늘을 향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일로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늘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면은 이 세상 일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보지 못하고 늘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일에 집착하면은 염려가 주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팔자예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함이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진짜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도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있는 것 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너희들 뭐 할래?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있으면서도 괜히 염려합니다.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일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늘 염려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몸에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물질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그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한 거, 그게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만 나갔다고 해서 그게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신 거는 그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그 구좌에 하나님께서 다 예금을 해놓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진 재물 그저 이 땅에서만 가득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늘에 여러분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한 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이런 주머니 우리 하나씩 다 차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숨겨놓은 주머니 있으면 다 끌으세요. 그거 다 끌으시고 진짜 날지 않는 도둑도 들지 않는 그 주머니를 우리가 차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초기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어요.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 마음이 늘 하늘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염려해도 어차피 결이 안 되고 또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옥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님에게 쓴 편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상당히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 가구가 사는데요. 방벽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와 엄마, 내 동생, 용숙이랑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내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7호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벌고요. 아빠는 천송 감호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같이 죽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 내가 엄마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아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쭉 저는 죄가 또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술 조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웠던 적이 참 많았거든요. 부활절 엄마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줄줄 흘리시며 용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어머니와 할머니께 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계시던 엄마가 환한 목소리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올려서 내라는데 구원 말고 50만 원 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가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며 썼습니다.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아파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지요.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어요 했습니다.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 하시며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라는 거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원 세상에 이럴 수가 하시며 제 양 어깨를 꽉 잡으시며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용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울음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벽을 향하여 두 다리 쭉 뻗고 울고 계셨고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다시 사는 거야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에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열게 하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대예배에 가셔서 얼마나 울으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만에 갖고 집에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우시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호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 꼭 갚아드리겠다고 응, 나 못 죽어. 이제 나 못 죽지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 소리라도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3: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따라가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세 때문에 따라갔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결국 자기를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라갑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그 이야기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로 참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복을 받은 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았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죽으면 메시아 일이 실패로 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를 할 때에 옛날에 어느 그 총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 사람이 충분히 이제 야당이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선거 며칠 앞두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신익희입니까? 예, 그 사람, 예, 신익희 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여론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며칠 놔두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만약 신익희 씨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총선 전에 죽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이거는 당신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다니요? 죽지 마시라고 막 말릴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막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 3일에 살아난다. 이 3일에 살아난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아 일이 실패가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에 원고도 없었던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와여대 그 단과대 설립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잠시 말하면서 우리는 다 참 이기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학장이 취소를 했죠. 취소했단 말이죠. 자원대도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단과대 설립하는데 자원대 학생들은 아무도 데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화여대생들은 데모를 했을까요? 네임 밸류가 있는 거죠.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여 이화여대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따님이 이화여대 나와서 지금 가이스트 대학원 나오고 LG 연구원에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후에 잠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 오면 누구 편 들어줄 거예요? 하니까 그 자매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편 들어준대요. 물론 저도 사실은 학생 편 들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편 들어요. 학교 편 안 들어요.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학생 편도 안 들고 학교 편도 안 들고 예수님은 아버지 편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사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파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를 인정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악하다. 우리 파가 제일이다. 우리 파,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사두개파는 사두개파가 제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에세네파는 에세네파가 제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젤롯당, 열심당. 열심당은 자카리,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혁명하자. 예수님께서 그 파들 중에 어느 한 파를 지지해버렸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려고 옹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에 영광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이것이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 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철학자 얘기를 잠시 할게요. 이러면 데카르트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고 프랑스 철학자인데 수학자, 철학자고 뭐 이런 과학자죠. 옛날에는요 철학자가 하나만 공부 안 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돼서 하나를 공부하죠. 옛날에는요 통섭,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야 돼요. 신학, 철학, 수학, 과학 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철학자들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뭔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진리의 척도가 뭘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자명하게 증명돼야 그게 의심이 없을 정도가 돼. 이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철학적 논리, 그 공리 그런 것도 다 의심을 해봐요. 과학자들이 이론들을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신학도 의심을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진짜 의심을 해보는 거.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봅니다. 이게 방법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심해보자.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해보자. 그렇게 의심했는데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가 아니겠느냐. 참 머리 좋죠.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다는 거 다들 의심만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나갔는데 최종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코지토 숨 에르고 숨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영육 이혼론이 되어 생각이 존재보다 더 크게 벗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내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의 척도는 뭐다? 나다. 이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하면요, 중세 사이는, 중세는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 이전을 고대라 그러고요. 이건 서양 역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란 것은 서로마 제국 멸망부터 15세기까지 천년을 중세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중세는, 이 중세는 무엇이 권력으로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종교권력이에요. 가톨릭이라는 종교권력이 중세를 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가 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너 죽을래? 아닙니다. 지구는 안 돕니다.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러고 나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세는 교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도 중세 15세기, 14세기, 15세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모든 의심할 것을 의심하는 이것이 과학이 발달을 가져와요. 그러나 그때와 맞물려서 르네상스, 문예부흥. 우리 세계사 다닐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시죠. 그죠?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는 말인데, 문예부흥이라는 말은 옛날 고대 로마 그리스 그 인문 사회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가 신화를 얘기해도 그 신화는 인간의 확대지 신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확대예요. 이 포에르 바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투사다. 인간의 약함을 더 전능한 극한으로 밀어붙인 것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은 다 인간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신이 막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막 이러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게 인간의 확장이거든요. 그러한 그리스 신화가 발달해서 그게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도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도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해보자. 이 종교가 진짜인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의심한 거예요.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의심한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였어요. 근데 4세기부터 로마 권력하에 들어가면서 온갖 이단 교리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단에 온갖 신비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잡동사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영향도 있죠. 르네상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해보니까 이건 틀렸다 해서 종교를 했는데 오늘 종교개혁에서 한 500년 지났거든요. 종교개혁에서 한 500년 지났는데 500년 좀 지나니까 이 종교개혁 이 자체도 뭐가 되어버려서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진리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회사가 진리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진리예요. 복지부동. 약간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복지부동 했잖아요. 아, 오래 갔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진리로 생각해요.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들이 역사도 바꾸어 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개혁, 우리는 개혁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혁주의가 대세가 이루어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뭐가 되죠? 권력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막 철학 얘기 이런 거 좀 뭐 유식한 척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부인이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 이후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이지 창조해낸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에는 내가 뭐다? 주체다. 내가 진리다. 이건 어느 누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과 따먹고 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모두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사님 저는요. 그 아람 태어날 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런 분이 꼭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분은. 그 사람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저는 57년 전에 56년 전에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성경적 용어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누구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 그러니까 아담 선악과 따먹을 때요. 성은 씨도 함께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 따먹을 때 내가 그 아담을 쭉 늘어나오니까요. 선인 씨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아담의 선악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다 누구란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이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를 왜 왔어요, 여러분들? 날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 위해 왔습니까? 아니, 교회에 왜 왔어요, 이 더운 날?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더운 날? 계곡이 안 가고 시원한다고 왜 왔습니까? 누구에 누구 좋으라고 왔어요? 날 좋으라고 왔어요? 예수님 좋으라고 왔어요? 날 좋으라고 온 거 아닙니까? 날 위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요. 세상에 대단한 용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장모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따라가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세 때문에 따라갔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결국 자기를 위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면서 따라갑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그 이야기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는 천국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면 그런 천국은 없으면 좋겠죠. 내가 지옥 간다면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몽땅 다 지옥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중심성,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중세 시대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근대가 넘어오면서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완전 모든 근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현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학생 담배 딱 피고 가는데 어른이 가서 야 인마 담배 어디서 피노 하면요. 네가 담배 사주나 이런다니까요. 아이 겁이 나서 중학교 2학년 손댈 수가 없어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더 낮아졌어요. 사실은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말을 못 붙여요. 겁이 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왜? 이건요. 이 문화 자체가 아예 노골적이에요. 옛날에는 집성촌, 말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전부 다 집안 어른들이잖아요. 삐딱하면 온 집안 사람이 다 무력해요. 전국 자식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그러면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해요. 일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도시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 되는 이웃과 다 단절해요. 여러분, 앞집 아파트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가족 관계 아세요? 2층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아래층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인사하고 지냅니까? 세상에 뭐 하나 갖다 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뭘 하나 갖다 주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애가 어떻게 형편없이 살아도 지적하는 어른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누구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다시 보십시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걸 또 오해를 한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걸 대부분 금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금욕적으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교회 갖다 바치기.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만 교회고 남편이 교회를 안 오면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라고 남편 보고 이게 내 십자가로. 세상에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한 네가 죽으라는 그게 자기 십자가죠. 이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남편이 교회를 나와요. 아내가 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저 마누라 저건 내 십자가다. 아내예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그 아내 앞에서 진짜 죽으라 이 얘기예요. 아, 이 내 아내가 이 예수를 안 믿나? 내 때문에 예수를 안 믿구나. 더 팍 죽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뭐까지 해라? 지금 아내 기분 좋은 아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뭐까지 해라? 죽으라. 진짜 죽으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할 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욕적으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이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그죠? 예, 하나님께 복 줄 거다. 이건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집안, 자기 전 존재 자체를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가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따라가는 그것을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거 죽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또는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종파가 많잖아요. 왜 종파가 생기는 거죠? 왜 교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못 죽겠다 이 말이에요. 니만 똑똑하나 나도 똑똑하다. 그러면 교단 나누자. 교단 나눠가 니만 총회장 해먹나 나도 총회장 해먹겠다. 총회장 해먹는 거잖아요. 너만 맨날 노회장 나가나 나도 노회장 되겠지 하고 노회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안에 진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도 누구 중심의 진리예요? 자기 중심의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날 금식을 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되는지. 금식하고 나면 배가 더 고픈데 어쩝니까? 안 돼요. 이건 인간은 자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내도록 찾아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정말 뭐 가족도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중에 예수님 임금되면 자기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뭘 구합니까? 이 김영란법에 걸린 거예요. 이게 청탁을 하러 왔거든요. 예수님께 대단한 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진감래를 생각한 거예요. 고진감래. 적어도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고진, 이 괴로움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그 좋은 열매, 고진감래 그걸 생각하고 예, 마시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증언한 사람이 앉을 거야. 그럼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왜 따라가요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못 앉는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 절하는 게 뭘 구하고자 오는지 너는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시시거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애의 삼촌이 도시에서 왔어요. 도시에 왔는데 와서 그 삼촌이 그 자기 그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친구니까 제 그 친구 이름도 지금 이름 기억나요. 있는데 그 삼촌이 와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 담배 한 보루 아세요? 한 보루 아는 사람 담배 피본 사람입니다. 한 보루를 이렇게 그 당시 최고 아마 다 고급 담배였어요. 한 보루 딱 사주고 갔거든요. 세상에 그 다음 얼마 돼서 우등상을 가서 우등상 받더라고. 공부를 중간 정도밖에 못 해놨는데 우등상을 받더라니까. 저는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내가 늘 1등 했거든요. 근데 걔가 2등, 3등 이렇게 우등상 주잖아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걔는. 저는 1등 늘 받았고요. 안 믿는 눈치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죠. 왜? 저는 라이벌 의식을 느꼈잖아요. 제가 왜 우등상을 받지? 이러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안 찾아오노?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씩씩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부터 무슨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이거 뭐 몇 주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반복하시죠.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 또 반복을 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주세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섬김을 섬겨주셔야 그게 대속물이에요. 섬겨주셔야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돼요? 근세를 가져서 갑질하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근세를 가지고 섬기려고. 나중에 이 근세의 얘기는 나와요. 예수님께 근세를 받아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다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곳이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 근사가 되면 어깨에 힘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잘못 따라간 거예요. 희한한 한국은 유교 문화가 풍토가 있어가지고 그저 나이 많으면 어깨 힘주려고 하고 어른대는 대접 안 해요.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나이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섬기는가? 그게 장로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제자들은요 그렇게 섬기려고 따라가는 제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왜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 될 정도로 내가 무능한 자이고 죄인임을 알면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서 따라가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뭐 일하려고 한 그것이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었고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왜 예수를 믿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생물학적 목숨이냐 영원한 목숨이냐 그거 구별 안 해도 돼요. 구별하지 말고 그냥 생물학적 목숨이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든 내 목숨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그냥 합하세요. 합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내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살리려고 믿죠. 살리려고 믿잖아요. 교회 왜 와요? 혹시나 지옥은 잘 안 믿어지지만 혹시나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럼 보험을 왜 들어요? 혹시나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안 보험을 들어놨는데 평생 암은 하면 안 걸리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암은 돈 많이 보상받는 암 보험을 들었는데 평생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암 걸리면요 뭐 입원비 나오죠, 뭐 보험 나오죠, 뭐 보상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죠. 어떤 데는 병 들어서 병원 가니까 돈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안 걸리보다 병 걸리가 병원 가서 수입 많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떤 사람 만나니까. 이병태 씨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시 생각해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다 보상해 주겠대요. 병원비 완벽하게. 그다음에 보상도 해 주겠다는 거죠. 회사에서 뭐 일하다 다쳤으니까 산재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해 주는데 자기가 보험 들어가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술 한번 하는데 이 팔 수술인데요. 한 번에 이 그 200만 원 나오는 건데 이게 병원에서 뭐 감염이 돼 가지고 그 뼈에 염증이 생겨서 다섯 번 수술 재수술 했거든요. 1000만 원 나왔어요. 팔 이만 찢어가 왔더라고.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입원비 나오잖아요. 입원비까지. 안 다쳤으면 억울할 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에 내 목숨을 구하려고 따라가지, 이러려고 따라간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날 위해 따라간 이게 저주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컷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이미 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 쫓아내버릴까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치고 주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나됨을 나의 가치를 높이자. 이게 자기 살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내 상 더 넓게 크게 많이 받으려고 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주를 따라간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 나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슬픔을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게 자기를 살리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자기 목숨 얻기 위해서 온 천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온 천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아까 시니키시 얘기했잖아요. 정말 대통령 되기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헌신 충성 봉사를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다 얻었다 합시다. 그런데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4: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5: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나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나쁜 면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의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좋은 점만 찾다 보면 자신도 언젠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남의 좋은 점을 말하면 언젠가 자신도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많이 칭찬할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우리 BBN 가족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2주 전부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뜻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내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 나아가는 것. 근데 단순히 이겨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 나아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을 본문 시편의 기자는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 나무와 비교하고 있고 불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불경건한 사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 겨와 비교하고 있다. 겨는 형태가 없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날려갈 뿐이다. 그리고 마치 쌓여진 더미와 같아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겨와 비교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나다. 나는 늘 내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나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네, 행복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대에는 다르지가 않다. 과거의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했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했고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역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똑같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어떠한 사람이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다. 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인, 내 부모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부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부모는 직분자야, 집사고 뭐 권사고 뭐 그래,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믿음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던,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한국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부터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태어나기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심겨진 나무와 같다. 누군가 나무를 뽑아다가 거기에 심었다 라는 거예요. 그 심어진 결과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악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0: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서 태어났으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부모가 믿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을 100년,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심기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보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심기워진 나무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기워지는 과정을 이사야는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가 구원자를 너희의 손으로 다 죽였다. 너희의 손으로 너희 핏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죄를 깨달을 때.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 나는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어. 아, 나는 형무소도 좀 한번 갔다 왔어. 나는 폭행, 폭력, 전과가 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이 잘 못 자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막 내가 속도법으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과가 있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당신이 도적질을 해서, 당신이 사기를 쳐서, 세상법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하지만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아 나는 나쁘게 살았어, 나는 가정이 어려워서 나는 도둑질하면서 살았어, 나는 전과가 있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뭘까요? 회개하게 된다. 아, 내가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회개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회개인데 자꾸 아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불효를 했어.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먹고 인생도 참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철이 드는 것 같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구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 당신은 이제 침례교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실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내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내 의지가 전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 완전한 계획의 성취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 왜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하냐?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가 뭘 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참 잘 깨닫느냐? 그렇지 않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야, 너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너 기억하느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 죽었대.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분명히 얘기해서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죽은 거는 봤는데 그 사람이 시체를 찾지 못했어. 가십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사도행전을 보세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솔로몬 앞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방문을 했다가 자신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주의 성령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광야더라. 근데 광야 가운데 딱 가니까 이 국고를 맡은 간다게에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마차 가운데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지금 읽고 있는 거를 너 지금 깨닫고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것을 잘 풀어서 가르쳐줬더라. 그러니까 그가 했던 다음 행동이 뭡니까? 내가 이 말이 사실일진데 내가 침례를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바로 나가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때 꼭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도착할 곳, 내가 가야 될 곳.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참음 하나가 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거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열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는
0: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선한 일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선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세상의 단체가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했습니까? 학교를 세운 최초의 기관이 어딥니까? 기독교잖아요. 병원을 세운 최초의 기관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이 누굽니까? 인권을 존중한 것이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선한 일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배제학당 보시죠. 그 배제학당을,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누가 하사합니까? 고종이 하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촌에 가면 이화여대가 있죠. 이화학당. 이화학당이라는 말을 누가 하사합니까? 명성황후가 하사하잖아요. 이화학당.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해화동 가면 경신고등학교가, 경신학교가 있어요.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세웁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을 세우죠. 그때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와서 양약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데 왕만 치료하게 했어요. 높은 관료에 있는 사람들만 치료하게 했어요. 양약을 먹고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요, 왕만 병을 고치시면 안 됩니다. 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이 막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도 서민들도 이 치료를, 약을 먹여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언더우드가 그 말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연세학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연세대학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함의 역사 가운데 뭐가, 뭐,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함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에서 찾는다고요. 내 부모가 부유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뭐 높은 연봉을 받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조건에서, 환경에서 찾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내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내 자체가 행복한 사람, 너로 인하여서 선함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니까, 착한 일들이 막 시작되어지고 착한 일들이 막 열매 맺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나는 선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선한 일들의 열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잘 다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한 열매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함의 가장 최고의 열매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선함의 가장 최고의 열매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나의 선한 행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날 얘기를 하면 교수잖아요. 지성인이잖아요.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왜 찾아옵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늦은 밤에 찾아옵니까? 자기 사회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예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거리 강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자기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화를 들어주세요. 그 예화가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똑바로 알려줄게. 똑바로 알려줄게. 잘 들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똑바로 알려줄게. 잘 들어.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어. 다 빼앗기고 몽둥이로 맞아 거반 죽게 됐어. 그때 누가 지나가? 레위인이 지나가.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안 해. 어휴,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아유, 저게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불쌍하네. 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에이, 이를 어째? 저 사람 죽게 됐네. 큰일 났네. 저거 빨리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를 업고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여인숙에게 그의 치료를 부탁하고 방을 잡고 하는 말이 그를 치료해 줘라.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그 나머지 비용도 당신에게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 얘기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갑자기 내 안에 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고 내가 예언을 하고 막 내가 통변을 하고 내가 막 이상한 신비한 일들을 막 겪었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의 열매를 계속 맺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늙고 힘이 없어요. 나는 병들어서 힘이 없어요. 나는 이제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92편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2편 14절. 시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선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하나님, 나는 선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늘 이 구원관에서, 이 거듭남에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늘 내 믿음에서 흔들려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가 막 말씀 전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함이라는 것을 베풀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 죽지 못해서 살지요. 아파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감사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혹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악한 길에 서는 일이라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그의 정치적 열망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자비를 얻어 구원을 받은 바로 그날 그의 영혼과 삶 또한 사슬을 끊었습니다.
1: 이곳은 왜 오셨습니까, 대표님? 여긴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2: 당연히 너에게 여기 안드라 프라데시 사람들을 섬겨달라고 부탁했거든.
1: 하지만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부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2: 아, 어쨌든 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왔고 그들을 도울 거야.
1: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라자는 강력하고 추종자 숫자도 많습니다.
2: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싸우면 되지.
1: 그들은 총과 폭탄을 갖고 다니는데요.
2: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강하고 거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죽음과 대면했으며 또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이클 BJ 야쿠마의 실화 간증으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2: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기독교인 의사이셨고 선교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저희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형 학교에 보내셨는데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전 6살에 담배를 피웠고 결국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또래들보다 키가 컸던 저는 농구팀 주장이 되는 등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아내인 푸시퍼와 결혼한 일을 제외하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시절 전 정치적인 경력을 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4살, 그녀는 19살이었죠.
3: 차 더 줄까요, 마이클?
2: 아니, 빨리 나가야 돼. 당에서 나를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시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된다는 의미지.
3: 나중에 당신 국무총리가 되겠네요.
2: 물론이야. 그게 내 목표지. 예전엔 우리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남자가 정치를 하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3: 그 문제 놓고 기도해봤어요?
2: 기도는 당신이 해. 난 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3: 마이클, 당신 꼭 주님께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돕기 원하세요.
2: 예수님? 예수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었잖아. 인도에는 수백 가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신을 무시했죠. 심지어 가족이 믿는 하나님조차도요. 아내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깨닫자마자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정치는 저를 더욱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했던 저는 결국 그들을 탄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가 경찰들을 흩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곧장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조작해.
1: 저기 놈들 있습니다.
2: 발사 시작! 우리가 다음 마을로 이동할 때 잠복해 있던 경찰의 공격을 받았는데 제 경호원들이 저 대신 총을 맞은 덕분에 저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감옥에서 3개월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위스키를 공급받았죠.
3: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이 일은 너무 위험해요.
2: 당신 미쳤어?
3: 난 당신이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2: 지금까지 난 내 목숨을 노린 모든 시도에서도 늘 살아남았어.
3: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요.
2: 우리 당의 해결책과 우리가 가진 무기에 감사하는 거야. 난 당신도 권총 면허를 좀 땄으면 좋겠는데.
3: 내가요? 왜 하필 난데요?
2: 우리가 총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래. 당신 면허가 있으면 총을 하나 더 살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라자의 패거리들을 손봐주러 갈 때 당신도 함께 가면 되고.
3: 하지만 난 그런 일 하기 싫어요, 마이클. 제발 나에게 이런 일 부탁하지 말아요. 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모두 당신이 고용한 폭력배들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알고 있어요.
2: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3: 마이클, 내가 제발 그만해. 아이들을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 본인 남편을 용서하시고 제가 집에서 평안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주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가 이대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 당시 인도에선 당간의 파벌 싸움이 맹렬했습니다. 제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전 일부에겐 영웅이었지만 나머지 다수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죠. 전 술을 마시면 아이들마저도 때렸고 모든 사람들이 제 폭력적인 기질과 보복에 대한 욕구를 두려워했죠. 당신이 죽여요.
4: 네, 맞습니다만.
2: 내가 누군지 아시오?
4: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마이클.
2: 그럼 교회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 대한 비방은 그치시지?
4: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형제님이 명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2: 당신은 나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하지만 난 당신들의 하층민들의 돈을 탈취해가는 동안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4: 오직 주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의로 오셨습니다.
2: 어떻게 당신이 감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하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신 죽여버리겠어. 전 늘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게 굴었지만 제 경호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선물 공세로 보상해 주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 때문에 경호원들이 마음이 상했답니다.
5: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이제부터는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많이 쓰시지 않을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냥 매달 월급만 지급할 거라고 하셨어요.
2: 집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5: 그럼 제게 사모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안 돼. 집사람은 그냥 놔둬.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만약 제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동의해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그때 전 맨정신이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호원이 너무도 화가 나서 제 멋대로 쌀부대 안에 폭탄을 몰래 감춰두었고 다행히도 가정부가 그 음모를 폭로해서 아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3: 하나님, 남편이 그런 일을 허락하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주변에 가득한 악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그를 구원해 주세요.
2: 저는 법정과 감옥에 수차례 드나들면서 점점 더 위협적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가안전보장법 위반으로 붙들려서 경원들 중 일부와 함께 1년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출소한 뒤에는 각목이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린 적도 있었죠. 전 아내를 짐승보다도 더 가혹히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찾아온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3: 마이클, 눈 좀 떠봐요. 당신 악몽을 꿨나 봐요.
2: 내가 여기 나와서 잠들었어?
3: 네, 침대로 와요. 지금 새벽 3시예요.
2: 아니, 침대에선 못 자. 놈들이 집에 와서 폭탄을 던질 수도 있어. 호시탐탐 날 제거하려 하거든.
3: 당신의 적들보다 당신이 곳곳에 숨겨둔 폭탄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예전에 그게 어떻게 폭발했는지 기억하잖아요. 난 당신이 그걸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2: 만약 내가 부상을 당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2: 하나님이라고?
3: 네.
2: 난 너무 피곤해. 피곤한데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3: 주님께 구해요, 마이클.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2: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겐 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유일하게 날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전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마귀가 절 몰아갈수록 불면증은 심해지고 음주량은 늘어나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몸 한쪽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신체 불구자나 정신질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 머리에 장전한 연발권총을 켜놓았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넌 정말로 죽기를 원하지는 않잖아.
3: 마이클, 당신 괜찮아요?
2: 아니, 도움이 필요해.
3: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2: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3: 첸나이에 가보는 건 어때요? 거기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 모임이 있다던데 내가 함께 가줄게요. 그분들이라면 분명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2: 아내는 저를 인도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첸나이로 데려다 주었고 전 제 마음을 모두 목사님들께 쏟아놓았습니다.
5: 자살을 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요?
2: 권총을 머리에 대기는 했는데 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차 앞에 뛰어들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해봤는데 두려웠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5: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란 걸 모르신다면 죽음은 매우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전 형제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2: 예, 저도 예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는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죠.
5: 하지만 그분이 마이클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건 알고 계신가요?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제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어요.
2: 제 죄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5: 형제님의 죄가 많은 것은 상관없어요.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2: 전 한 번도 그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전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너무도 끔찍해요.
5: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분명히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2: 그분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5: 그분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마이클. 그분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직접 찾으셔야 해요.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2: 주님께 대항해 지었던 모든 범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는 1994년 3월이었고 제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3: 꼭 홍해가 갈라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거듭나다니요. 벌써 이 사람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난 게 보여요.
2: 맞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다고요. 여기 올 땐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젠 가볍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세요, 마이클. 그리고 이제 기억하십시오. 형제님의 마음과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형제님 안에 사시기 때문에 몸을 항상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2: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벌써 담배는 전부 다 내다 버렸어요.
5: 하나님께서 형제의 악한 생각들도 모두 버리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꼭 읽으세요.
2: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시파,
3: 네.
2: 이제 집으로 가지.
3: 예.
2: 지난 세월 동안 난 악마에게 속아서 살아왔어. 당신은 그런 나를 어떻게 참았어?
3: 기도를 엄청나게 했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화를 낼 때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 다시는 술에 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나오고 싶어. 14년이면 충분해.
3: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2: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부시파, 지금은 놀라운 게 너무 많아. 처음으로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됐거든. 난 예전에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는 집단으로 보곤 했어. 그런데 이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보여. 그리고 부시파, 무엇보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3: 네, 당신을 용서해요, 마이클. 왜 여기서 차를 세워요?
2: 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안아주고 싶어서. 전 점차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갔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경호원들에게 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고했죠. 또한 주지사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저지른 위법 행위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엔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마비와 불면증도 사라졌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었죠. 부시파,
3: 네.
2: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3: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요?
2: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3: 정말 멋져요, 마이클.
2: 전 정치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전 정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각 신문사마다 토픽감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저는 수년간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전에 신임했던 수석 경호원을 우리 복음전도 집회 중에 한 곳으로 초청했답니다. 예전에 저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시켜서 선거를 조작하고 우리의 반대 세력들에게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전 죽어서 지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저는 부와 높은 지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죽었습니다. 제 예전의 수석 경호원은 현재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안드라 프라데시 정부는 제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땅을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 노인들을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넘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그분께로 돌이키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므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세밀히 살피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영혼이 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죄나 죽음이나 어떤 종류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창조를 타락시킨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된 상태가 더 많은 죄, 유전적 결함, 죽음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관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대답하셨죠.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의 결함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 악한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보통은 불편해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죄인임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항상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빚진 적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으나 전도자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빛을 갚을 청지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가 돌아보면서 또 현재 나는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BN 방송과 함께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관용의 미덕에 무지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 원인은 인내의 부족입니다. 인내심을 키워야 관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배워 열린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한국어 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지금의 성경의 일부분들이 편지체로 쓰여져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져가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이며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BBN입니다. 여러분께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에, 그냥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앞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치부에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다운 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하지요. 유치부 때는 좀 떠들어도 선생님이 봐줘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오면, 야 예성아 너 초등학생답게 생활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가면요, 어이, 너 중학생이다? 고등학생, 너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답게 생활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유치부 어린이가 있나? 젖먹이 어린이가 있나? 고등학생, 어른 되면, 어이, 너 어른이야? 성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란 말도 알아야 돼요. 이 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죠,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예요?
4: 이장우.
3: 그래, 이장우. 맞다, 막 먹자. 이장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4: 목사님.
3: 예, 목사님. 역시 교육을 잘 받으세요. 대부분 이장우 목사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자, 이장우는 저의 뭐예요? 이름이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예. 직분,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 그럼 이장우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누구라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름이 다 있죠. 어떤 이름에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또는 뭐 의사 또는 뭐 교수 뭐 이렇게 또 무슨 변호사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4: 학생.
3: 그렇죠. 학생 이렇게 누구 학생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뭐냐라고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여러분 헬라어라는 말 알아요? 헬라어. 헬라어라는 말은 알파베타 감마 하는 그런 헬라어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또 히브리어로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신약 성경. 성경은요. 무엇이 성경이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죠. 그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이 구약은 되도록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줄이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데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울고 싶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요. 우리는 뭐라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 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스도 하다가 기독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바꾸려 하니까 이름이 예수 비슷한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소. 우리가 읽으면 한문을 한글로 보니까 야소. 그래서 야소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소교.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라. 그럼 복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장은 누구예요?
4: 목사.
3: 예, 목사. 하다가 미안해서 님. 오케이. 자, 그래서 목사 이상호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상호 씨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니까 저를 뭐라고 불러요?
4: 이상호
3: 목사님. 그래서 때로는 이상호를 빼도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해도 통하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 몰라요. 아니 내 아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 형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동생들이 알았어요. 와, 우리 형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던 걸.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우리 형님 예수님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어디 뭐 식당이나 또는 뭐 다른 데 목욕탕이나 이렇게 갔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상호 씨 이렇게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뭐 밥을 먹던 사람이 아니 당신 목사예요? 어이구 목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걸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서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예수가 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은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따라해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다. 그래,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 이걸,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랬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다. 그럼 거꾸로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두꺼요. 이거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만큼 구약이에요. 예? 이만큼 구약이고 이만큼 신약이거든요. 이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쉬워요. 39. 아, 그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전부 예수님 얘기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좀 못 벌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럼 또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구약에서 성경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어요. 왜? 왜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죄로 타락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목사님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 경주에 전도하러 가세요. 경주라는 곳이 있어요, 경주에. 아, 알았어요? 예, 경주에, 여기 가본 사람 많아요. 예, 경주에 전도하러 갔는데, 경주에 전도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79세 할아버지, 79세 할머니 두 분에게 전도하러 가세요. 그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분의 따님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면서 나무 가지 하나를 딱 잘라가세요. 조그만 나무 가지 딱 잘라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나무 가지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니까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 아니, 가지가 잘렸어요. 말라서 죽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맞아요. 수분도 공급해야 돼요. 수분 공급해도 완전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진짜 원래 나무에 접붙인다 그래요. 잘 붙여놓으면
5: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79세인데요.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돼요. 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이나 7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우가 목사님이다. 목사다. 라고 말했을 때 이상우 내 니 아는데 니가 무슨 목사냐. 나는 죽어다 깨통 니 목사인 줄 난 믿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니가 목사가? 나 모르겠는데? 나 안 믿어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안 믿으세요. 에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안 올 거야. 그리스도는 더 멋있고 훌륭한 모습으로 올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왜 죽어야 돼?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겠어? 나 십자가에 지신 예수 안 믿겠어?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걸 가치라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 예수님 모르면 큰일 나.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요약 정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누구세요? 메시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주다. 예수님이 심판주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신데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생명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중고등 선생님 저에게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6: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6: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29장 10절이에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마을을 떠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서 자기 딸들이 축구 경기, 옛날의 집, 또 교회 모임,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식당. 그 마을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또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과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이분들은 고향 사람들과 중요한 건물 또 그들의 문화 등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고향 생각이 나겠죠. 이분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2년 이내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을 쉽게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약속을 해댔던 과거의 그 선지자들을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낯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14절에 약속하셨어요. 고향 생각은 우리 마음을 예전처럼 쉽게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과거를 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끝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2: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1: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소로나의 아버지는 윌리엄 잭슨 스말트라고 하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병든 가운데 있고 6명의 아이들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인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6명의 자녀만 남은 것입니다. 아마 요즘 남자 같았으면 아이들 친척집이나 고아원에 맡기고 얼른 재혼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윌리엄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섯 아이들을 전심을 다해 양육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일평생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의 딸 소로나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윌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이 오늘 Father's Day를 제정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좋고 훌륭한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훌륭한 아버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상처를 남겨주고 실망을 안겨주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 혹은 등급 네 가지가 소개됐는데요. 1등급은 공부도 잘한다. 2등급은 말은 잘 듣는다. 즉 공부는 못해도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몸은 건강하다. 4등급은 꼭 자기 아빠를 닮았다. 이게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만 하면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청소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건 다 제 닮아서 그런 거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이론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남겨줄 때가 더 많고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의 기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우리 YM 예방대학의 심리학 교수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근본 이유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한마디의 말,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나 버림받은 그 경험들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일평생 자녀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의 아버지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완벽하지가 못하고 서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당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Father in heaven. 이 하늘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완전한 인격과 의를 갖추신 분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능력한 부분도 갖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부당한 채찍을 가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무리 못나고 잘못생겨도 끝까지 가슴이 안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고 실망당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만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이곳저곳 헤매지 아니하고 당당한 가운데에 참으로 축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성령님이 크리스천 된 자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The spirit of slaves. 이것은 두려움과 복종을 강요하는 영입니다. 이 영을 가진 사람은 매맞는 것이 두렵고 굶주르는 것이 두려워서 뼈빠지게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먹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잘못 살게 될까, 이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종의 영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spirit of sonship, 아들 됨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양자로 삼으시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종의 영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종의 영이라고 할 때는 small s 이 소문자 s를 가지고 spirit을 썼다면은 이 양자의 영을 표현할 때는 capital S, 이 대문자 S로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ship,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셔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ABBA.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팝송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털루 뭐 댄싱 퀸을 불렀던 옛날에 유명한 팝송 그룹이 있었죠. 그 아바가 아니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아빠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addy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근엄하고 멀리 계시고 우리를 채찍하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아바라는 이 표현은 개인적이면서도 친숙한 아버지, 인포멀하면서도 퍼스널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아빠예요. 저희 세대에서는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벌써 나이 3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말도 반말로 쫙쫙 놓고 그럽니다. 뭐 밥 먹어, 자,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게 싫지가 않고 좋아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유대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인 요아킴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성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유대인의 문헌이나 기도문을 보아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표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기술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늘 아버지를 아바라고 말한 것은 파격적인 하나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장엄하시고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loving father, 사랑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트의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였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고 항상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로 책망하고 꾸중하는 존재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마음속에는 한처럼 이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기를 이런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가운데에서도 골든 레터로 황금 문자로 기록해야 했지 않을까. 그만큼 아바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을 다 억셉트해 주시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아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수회해도 이 아바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까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모두 간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뜻밖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른 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뜻밖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네. 네, 확신한다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혹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식이야 그렇게 칭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때는 오케이지만 항상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면 우리 마음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혹시 실수한다든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칠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거나 버리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외적인 증거도 필요하긴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증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주신 내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testify 해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신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마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 자신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어머니만큼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아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증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증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testify 한다 혹은 bear witness 이 증언한다는 이 헬라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present tense는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지속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한 번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every moment, every time, 어떤 때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셨어.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났을 때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못났을 때도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착하게 살 때도 착하게 살지 못할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 때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센시티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것에 마음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야 우리의 외모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호주에 가셔서 청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많이 모여있는 청년들을 놓고 학창시절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소개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그분의 부모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이어령 교수의 딸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빠도 대학 교수고 엄마도 영문학 교수이고 두 사람 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부모를 둔 아이들 참 괴로워요. 웬만해서는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등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다른 가정 같으면 1등하면 난리가 날 텐데 1등하는 건 당연해. 2등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아 자매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항상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항상 1등해야 되고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월을 보냈던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미국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잘한 것이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혼나고 야단 맞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아빠가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비참한 모습이 되어도 나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지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모이는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너무 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분도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고 자랑할 만한 메리시 마나스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바 아버지께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아무리 확신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파워가 없다면 우리는 자녀답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리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는 능력의 원천을 사실은 12절에서 14절까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빚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냥 빚졌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에 빚졌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랑에 빚진 게 아니냐, 은혜에 빚진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사랑이나 은혜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빚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나는 빚진 자라라고 할 때 바울의 고백은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복음이 빚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빚졌다는 이 표현은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성령에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빚졌고 성령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욕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육신의 욕구에 끌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즉 식욕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려고 생각하면 타운에 가셔서 여러분 고깃집이나 뷔페집 가보십시오. 식욕에 빚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과 무엇은 원수 졌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잡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만일 음식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뭐 당뇨병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병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허리가 없는 허무한 인생. 오늘 우리가 이 식욕에 빚진 것, 음식에 빚진 것 혹은 권력의 욕구에 빚진 것, 물질의 욕구에 빚진 것 이와 같은 세상적인 디자이어에 끌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게 되면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게 되고 우리 삶 속에는 생기가 말라지게 되고 절망과 디프레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모든 소욕을 잠재우게 되면 비로소 살아나게 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다워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시는지요. 이 플래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유격적인 결과밖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7장 나를 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육신의 욕구를 끊는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 잘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거 쉽게 사라질까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이기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인 성령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심령의 전부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렉 로리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6월 10일, 지난 주일 달라스에 있는 그 AT&T 스타디움이라고 큰 카보이스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에 Harvest America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그 최근에 그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케이트 스페이드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아마 여성분 중에 아실지 모르죠. 이분이 만든 핸드백이 굉장히 유명하고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트 스페이드 핸드백,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전설적인 패셔니스트. 이 옷 입고 액세서리하고 디자인하는 데는 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만큼 그런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리만 마크스 같은 그런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을 하고 명성도 얻게 되고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여자분이에요. 2억 불의 재산을 갖고 있고 아직 50대 중반 미모의 얼굴을 가진 그런 성공자. 이분이 지난 5일 뉴욕 맨하탄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붉은 스카프에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패셔니스트답게 레드 스카프에 목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자기로 생을 마쳤을까요? 또 한 분의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앤서니 볼데인이라고 하는 미식가, 유명한 셰프입니다. 이분이 TV, 그 음식에 관련된 TV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가운데 에미상을 두 분이나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와인, 더 좋은 먹을거리를 추구해서 이것을 방송하는, 그래서 CNN에서 방송하는 The Parts Unknown, 미지의 세계라는 방송을 인도했던 그런 분이에요. 정말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가본 것이 없고 진귀한 거 다 누려보았던 그런 분인데 지난 8일 역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 기자 한 분이 앤서니 볼데인에게 질문했습니다. What makes you happy?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물었을 때 볼레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봤는데 정말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왜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내면적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욕구만으로 절대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내 육신을 잘 살게 만드는 것만으로 절대로 완전한 차원의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속심령에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곳에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안내하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성통한 세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가진 상속자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과연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Co-hei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모든 inheritance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그 찬란한 천국의 보화와 영광 가운데 사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특권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의 inheritance,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현실 하나, 현상 하나는 이와 같이 엄청난 상속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상속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게 팔아넘긴 에스. 저도 예수를 설교할 때마다 혹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어떻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게 팔아 넘기냐? 그렇게 제가 혹평을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written down 된 글도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 받게 될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은 욕이 나잖아요. 당장 먹으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힘이 나고 만족이 주어지는. 그래서 제가 아, 너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 앞에 제가 좀 주춤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어떤 분이 돈 1억 캐시를 줄까? 아니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빛난 면류관을 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정답은 물론 면류관이겠지만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캐시입니다. 1억 불은 낭장 손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캐시인 반면에 면류관은 외상이잖아요. 언젠가 받게 돼. 두 살짜리 아이에게 한번 질문을 내보십시오. 이 사탕 한 개하고 1,000원짜리 지폐 한 개 두 개를 놓고 어느 걸 택할 거냐 그렇게 물으면 뭐 보나마나 사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살짜리 아이는 1,000원짜리 이 지폐를 평생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이라고 해봐야 2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일평생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으면 달콤한 맛을 주는 사탕을 택하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actually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팥죽을 선택하고 사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유산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언젠가 누리게 될 본향에서의 그 찬란한 축복의 영광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여러분이 잘 먹게 되든 못 먹게 되든 힘들게 살든 잘 살게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 상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번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 받는 것을 수행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만 픽업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혜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피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번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지나갈 곳이에요. 잠깐이면 지나갈 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을 보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천국 갔을 때에 날마다 함께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실 우리의 Eternal Father in Heaven, 영원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바깥으로 피신을 했는데 아직 2층을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연기가 가득한 유리창가에서 그 아이가 미친 듯이 바깥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밑에서 아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2층에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주마. 그때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I cannot see you, daddy. 난 아빠를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뛰어내리기만 하여라. 너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I can see you.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리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음성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영강 강사의 의료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크로스 족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지 않고요.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자리들이 한 번 있지 않아요. 간간이 와요, 계속. 그게 어려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않고 견디고 그냥 죽는 거, 자기 자아가 죽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다. 기억하세요. 진짜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막 있는데 기적을 달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막 너무 안 되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래요. 너 열심히 믿는데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확실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드세요? 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찌질이 살고 있는 모습 영광이 안 되네? 전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같이 받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거 너희가 동일하게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 옆에 앉은 사람이 옆에 달린 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지금 걸려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 가운데 살면 주변 사람들이 또 동일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최고는 성공이거든요. 성공 못하는 거 보니까 너에겐 하나님이 없어. 그럼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갑자기 다시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으면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도원 일꾼 너무 좋아요. 이 비유 오늘 이 코스타 때 말씀하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저도 되게 분노했어요. 이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비유가 다 있나. 천국이 그런 데라면 굉장히 불편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굉장히 오만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저를 그냥 완전히 동일시했죠. 얼마나 거만해요. 그쵸? 늦게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동일시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동일시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다 자식 같잖아요. 다 자식 같아 보이면 다 자식 같아서 그래 하고 막 잘해주시는 분들 있죠. 자식 같아 보이면 질투니 뭐 분노니 다 없어지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아버지고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면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분노할까요? 분노 안 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악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발상의 전환이 됐고 그 다음은 우리 화종국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주인의 마음 정말 자기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데려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 손해보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거 그래서 그 천국처럼 나도 손해보는 비즈니스 계속 해야겠다 그런 것들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삶은 Back to Grace, 은혜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 의료인.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게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 스테디하게 한 프로젝트를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생긴 환자가 와서 어떤 난리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익숙하지 않은 그 marginality, 그런 것들이 더 잘 expose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나 보다. 나에게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셀프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는 분들이 있고, 고난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 아픔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아픔이 하나님이 또 쓰실 나중에 큰 재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되고, 다섯 개 있었는데 열 개가 되고, 이거 자본주의 같네. 이거는, 그죠? 투자한 만큼 뽑고, 그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뭐 장사로 약간 얘기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은혜로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은혜로 해석할까요? 뭐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뭐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또 주셨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달란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 돈을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뽑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갖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추수하는 것도 영혼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성공한 사람이 간증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 너 잘났다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물론 뭐 노력한 게 있겠지만, 근데 헬렌 켈러가 한 말은 누구나 다 귀담아 듣고 싶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정말 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 고난, 아픔, 슬픔 하나씩 생길 때마다 달란트 하나 더 주셨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들이 생겨요. 앞으로 또 비슷한 고통,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떤 파지티브 임팩트든지 복음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픔은 달란트다 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의료 현장에서 이 길을 갈 때 동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넘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했듯이 저에게도 계속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제가 손 놨거든요. 너무 바빠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를 두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저 이메일을 보냅니다. 시카고로 와서 저 쉐도잉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언제 같이 기도? 그래서 제가 오피스에 6시 40분에 도착하는데, 6시 40분에 그러면 딱 10분 기도하자. 생각해봤는데 또 노하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기도를 시작했는데, 진짜 지금까지. 그 친구는, 딱 10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저 그 교수님 모르는데요. 왜 저한테 시카고를 가라고 하시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대요. 저 가기 싫은데요, 시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네가 가서 중보기도자가 되어달라는 계속 음성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와서 저랑 정말 한번 기도하면요, 정말 눈물 콧물 또 제 앞에서 클리넥스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배운 게 많고, 제가 뭐 학회를 가도 제가 배운 건, 제가 생각해낸 건데,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파트너가 있으면 이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마침 기도하고 그걸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습관이 영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 영성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두로 북클럽과 기도 모임을 지금도 제가 있는 오피스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제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리고 오는 친구들도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 영적 멘토와의 교제, 특히 코스타 같은 곳에서, 코스타 매년 오면서 정말 훌륭한 멘토들, 동역자들, 선배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회복되고 또 깨지고, 회복되고 깨지고, 저희 와이프도 여기 와서 정말 많이 회복되고, 아이들도 첫째도 여기 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는 내 코가 석자지만 그래서 제사장 레인이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쓰소서. 나는 주님이 쓰실 때 제일 행복합니다라는 웨이터 기다리고 있다가 웨이터 뭐예요? 웨이트이란 게 서브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웨이트. 그래서 웨이터가 서버 거예요. 근데 사실 웨이터는 뭐 하고 있어요? 주로 이러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이 오면 뭐 필요하세요? 물 갖다 드리고 오죠. 기다리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딱 그래서 서버라고 했는데 파도가 오면 가서 올라타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같이 보면 돼요. 그 막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서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때가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는 그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에스더의 음성을. 고통과 치유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정말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그래서 그 고통의 신학이 있고요. 치유의 신학이 있어요. The theology of pain and theology of healing. 이게 너무 텐션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가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몇 년 살 것 같나요? 다 암 환자잖아요. 제가 보는 환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성경의 힐링에 대한 본문들. 혈병 여인이 되기만 해도 낫고. 저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고. 정말 엑사이팅한 힐링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통. 바울이 세 번 기도했대요. 세 번은 완전수지 기도할 만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세 번 했고 네 번째 나 안 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세 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이렇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고 그것도 뭐 간단한 거 안 고쳐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간질일 수도 있고 간질은 막 아시죠? 넘어져서 막 완전히 경기를 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신의 저주라고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은혜 안에서 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치유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억셉트하기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줘? 여기서 이제 삐지고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떠나가는 영혼들 꽤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프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거 정말 그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기도할 만큼 했고요. 다윗도 자기 바세바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할 만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거 원래 죽을 병이야. 통계 봐봐. 그때 죽어. 그게 아니고요. 우린 그리스찬으로서 할 만큼 기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주시든 주시지 않든 제가 성공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성공은 약간 좀 쉬워요. 약간 좀 도인처럼 초월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고통은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때 바짝 엎드려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 이때도 신앙을 놓지 않고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하나님을 안답시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이 고통을 통해 뭔가 하나님 하실 것 같아. 뭐 신앙을 잃지 마. 기도 많이 해. 이건 인격살인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를 옆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욥기가 다 그 얘기예요. 세 친구가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정신 차리고 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빌며 그랬어요. 하나님 얘네들 나한테 좀 헐시한 얘기했는데 얘들 개념 없어서 한 얘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거든요. 대신 기도를 해주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견딜 때 고통의 시간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진짜 여러분 아무 유혹이 있어도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떠한 신학적인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위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있고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우울증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너 그거 갖고 그러면 어떻게 방금 내가 한 일 못 봤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까마귀가 와서 먹이고 똑같이 하면 돼요. 먹여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냥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거 근데 어떻게 생각되냐면 헬스케어 현장에 있으면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같이 있어줄 수 있고 조금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고 허그해줄 수 있어요. 그 엄청 귀한 사역. 거기에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멀어집니다.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때는요 그냥 힐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절로 힐링하게끔 만지셔야 돼요. 직접 이것만 여러분 건지고 가도 되게 큰 강이에요. 저도 그런 뻘소리 해가지고 정말 당한 적이 많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크리스찬 의료인에서 의료 선교사로 마인드셋을 완전 변환시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섬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의 어떤 그 정신과 또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호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료들 같이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 의료 현장에서 생림식염수의 역할, 리서스테이션의 역할, 축복의 혈관, 그 플로우, 은혜의 플로우를 가능케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가 사명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저에게 이제 울림을 주는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죠? 에스더 왕후에게 모르드개가 한 말이죠. 이게 once in a lifetime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defining moment라는 말 쓰는데. 나는 내 커리어를 위해서 이 자격증도 따고 이것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사람과 순간이 인생에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병원을 가다 복도에서 내가 당직이어서 갔는데 한국 할머니가 나를 찾아서 어떡하냐고 나 영어 못하는데 도와주고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할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정말 그 여러 환자들이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너는 네 커리어가 중요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서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이 되게 소중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길 원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다. 근데 되게 사소한 모먼트 같죠. 그게 뭐 큰 일을 제가 해내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당신의 영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큰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도움을 받고 누구 한 명 이용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영혼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협력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이런 직장을 따라서 옮기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과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대화 드라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가더라고요. 정말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그 일을 따로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영접하신 환자분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을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계획해서 일어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먼저 다 하나님이 이니시에이션 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진짜 은혜예요. 제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맺길 원하는 거는 의료 현장이 이게 내가 진짜 평생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정말 여러 상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사역이라는 거. 정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다.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내가 은혜의 통로만 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막 말로 전도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도의 때가 오면 하면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나머지 행동은 그냥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더 친절하게 해야지, 얘를 챙겨야지. 그거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돼서 막 조언들 챙기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풀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면은 굉장히 이지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길을 다 열어주시는 그런 의료 선교사의 삶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마치고요. Q&A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의료계에서 은혜로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의료 현장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P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려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에베레스트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항상 백두산 그러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제일 높은 산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온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같아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유대 광야에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려놨나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해도 사실 그게 썩 간단치가 않습니다. 산이 높은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도 그 정의에 따라서 1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발, 바다 수면 기준으로 하면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입니다. 해발 고도. 두 번째로 높은 산이 K2입니다.